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기급 카기구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쥐람톨와 신비에캐수야바 지조기초에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리군디레둔바인치 인달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케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베 난기 쿠유라 인달 기군 치네 롱 쿠르투 치바 지베 직체당 죽구라 장저 투시 야부 치바 지베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쪼내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를 지켜 치바 미개기 최대나 통낭 치바 합치개바 로개고 장쇼캄 라베 충류 카나개고 로숨 연기 응원고급교 미배 잼치 유배 미초기 독산 로체기 응원고급교 꿀무치고 탁바르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 용기 응원고급교바탕 권내 탄외 민급교구
1: 让我过送了数据归让先你个偏了地堂用途边过顶天元你不写归今今啊落些天在他把烂有些罗归他不过说这就是写吧他今今啊没他落虽然农所啤酒起居边过写归你 발라비 규제체비에 파산방리기 강반제조타 제야고소시규 땡고체비 숨 간점릉부타 땡자땡고 송주타 까바 기신 향기친위타 워기공빈 작자타 대기업신구소 소다르타 매수족격기 캐과라 응외부거리규 땡고체비 시 징갱아 강배남위소 로그의 광고를 줘보타 로소규 땡고체비 啊每村这些都是一趟先去接送让什么啊洗不趟每村这些趟有些全怎么就不说洗就颠过洗个出今天啊没人想对洗就颠过洗个对连年洗人没撇就洗不趟擦了家不说每军给年给人心颠别来个洗就颠过洗个

0: 七月有美的点点丢走有请等等
1: 你也强大些就这就是我的特别
2: 저쪽으로 가서 스트레스를 했습니다.
3: 야자, 안 쉬.
0: 바람 치드입니다. 속에 치드위.

0: 나란지 초고등원에 경시열이샤.
1: 지영원의 경고시도.
0: 아과 경고도가 버릴려지 십지게 해도.
1: 참가래 가스. 생이 좀더 내가 저거 유자. 뛰는 남도 하네. 소스 좀 어떻게 하지죠? 뭐 저리 좀 지를 지 차시오.
0: 아자자라
1: 도전아. 참고시에 너가 드린 감시라 치오. 제도치에 타무디 리니 치여다 아과 나저 속배미지. 녀저와로 참에 드린 심슈드 레게 가시아비노. 지는 아주 대대 터미지. 아자자라. 레헤토 수다모도 치오시. 지충예러 뭐지다모도 치오치오. 터비노 녀라지바로 시치오.
0: 아자자라 주무디엠부쇼.
1: 아자자라 주무디엠부쇼.
0: 예.

0: 你那么让给挂了我就错过这些天下我就光打了不语也可对开脸说啥阿生欧阳了李斯其他人看见你的也好啊李斯欧阳了我公司里都送葬你们有时间没其他人给做的马斯难受
1: 你让谢了替人让给姐姐钱不下的吧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0: 말다.
1: 지겹다고 불러라.
0: 지겹다고 간라.
2: 어.
0: 됐어. 계란 간 기억인다.
2: 세슐라.
0: 하지. 지겹다고 간라. 시라마모 범에게 줘야 할다. 나 나서 기병원의 수비나 쇼키는 요마시. 갑추다.
2: 그래. 전에 계란게 숨 낚시. 갑동이.
0: 중공아 내가 준조 손자 냠뉴스 캠에 마다베 차된조 지겨다고 한라라 롭조 망스 쇼기.
2: 계라 두지들이 많아. 정말 빈수 롭조 차기 고급 럭시.
0: 영아. 안성. 팀회자 알카나 레그친유 요번에 신규유. 장가 경인다.
3: 영아.
0: 어찌 비자 장군의 시에나 추동보다 짚고 말베아. 쇼교 마시. 장래 알아가블루이다. 야. 좋아샤. 네 칸트 실로 같이.
2: 아. 안성. 동고에요 마시.
4: 徐天七月跟你送葬我头没有呢天天要这么个人你要看最美的要是多久我没通了嗯姐姐的姑娘了丽斯我拿你就赢的丽斯我也给你的杨啊可君了这些钱忘了怕见忙死一年年年的我拿最娘们来了修跟送马戏
0: 我那最娘们来了，吃完郎中用呗，日过七个银的。娘们来这边的。银的了。我呀，安生，银的。银的，我你下班行的。
3: 永安，俺做完信件了，忙不起来，看了身边么多，俺俩同他屋银的。银的。
0: 何止安生？
3: 蒙古的这下子米吉人啊我是觉得这没变三岁了同学和岁月安生捧起这么多孙二娘不知道哼这些都不喊了刚没得给人家送到脑子安生送二娘免不一呢穆桂英的欠有马戏安生个同学的钱呢被这个在同年人生马戏小白银的杨啊你也长着同学
0: 这个同学的话这个都会不喊了没穷塞多阿生这是你自己的你养家看就应当三岁了阿拉的这么多么的阿拉也会不行的现在阿拉也会的阿拉你去过那么多你老二家这兄弟差不多差不多这个都会不喊了既然个送到这边呢我就把我妹妹们的心里想通过广大
5: 今天我们去了哪儿三军位我们三军了小不肯这么多了直下直下小宋宋小宋宋小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宋

0: 인다 안승 나란히 간도도
1: 간도도 남이 패 근처 지네 장장 왜 지도디 지도디 없지
0: 안승 장양을
1: 장양추나 다가 지수
2: 응
3: 给面子呗，
2: 要给面子嘛。

0: 치외 장대 같이
1: 장고대유
0: 되게 알아갑디 샵다겹자 나는 알아 심지라쇼
1: 난 담이도 알아베이즈 가르보 장게 나초로 뭐라 알아루제 년닝네 사러 저 왔음 주게
0: 이 이네냐 알아교도 장게 나 로고 증민도
1: 다 참셔 통마시
0: 가리인 참샤고레 안상게 가스가 라부장용기 미신다가 총을 흡도게 미신다 가로레 흡도 가나가 뭐라 교비게 고송이
1: 교비게 고송에 진짜 최고 아유 뭐란 어이셰다 지불샤
0: 기성하다 안성 고스지나 이나 니 뭐란 기비체 시음하시
1: 시대
0: 다티샤 니 신스
1: 喂
0: 啊
1: 叶子啊

0: 빨리 겹쳐서 왜?
1: 차저 예숨 겹쳐서.
0: 너랑 시하고 겹쳐서는 예수가 마요 아.
1: 아치, 잔대다. 여기 제 겸인데. 잠에 깊지야 하지. 빨라다 암나 시에 죽인데.
0: 잠 빨라다 암나 시에 죽인데.
1: 미다 미파기 저라서 챘라. 나 탑시 싫어이. 잠스나 가리. 나 쉬다.
0: 아, 저는 탑시 가리유. 랑은 탑시 데 밀을 쳐야 돼. 계속 쳐야 되죠.
1: 이치 매베. 챘니 육셔.
0: 육셔매. 라게 마셔나 랑은 연이 탑시 가리유매. 녀싱 마죠.
1: 녀 잔시요. 미다 미파기 저라서 챘야기 전에디. 뱀칭에 참세기리. 안전하래. 지당은 좀 나지.
0: 가리나.
1: 俺们来重新团聚很累的。啊，你也陪不起咱们的你上海了，多过三年算账，重新团聚看恐怕有没有先多看嘛的，可这是陪不起我嘞。你他现在怎么样？今天没听见听过谁？嗯，让人吃点东北的香。儿子，让我去东北的药物室，学我看了当官。喂，让别叫。
2: 내 핀에 람바르 게인다.
0: 쭈. 올레 암라. 갔나 그유. 나 드링키랑 첸주. 딱다리. 키랑 다 봐라. 띵띵나베 첸디니 무슨 조여 말베. 로 니스 생글라. 무요고 년로르다. 통치난 고추. 도스나. 키랑 다 봐라. 상하이 페다. 아장은이게 띵띵치요. 뒤에 뭐 저야 가려래. 아자르 단단 날려야 요르다. 가서 아자가 견나니를 차단 요인 쓰기. 니에 대해 너 우다제 차단 요비래. 안나서 능미디게 가가조조 제 님 가시 쇼는 가요르 뭐. 쟤네 하고 쇼 또 스탠키빈다. 바스 시사소는 셰바 준비야. 급대도 니에 소화 연구. 왜? 빨리 겹사송해.
1: 차차 겹차.
3: 这今天行不了，俺的巨人估计拿卡拉萨也没穷。
4: 不定呢。可这都，听我阿妈跟你个，看过车子来不的，这一段啊。嗯。上这都是没。嗯。想做这我操不起，骆驼也没咋，俺你所要的，想做行不顺，他妈的呗。
3: 啊这。
4: 呀，卡拉索行没吧？忙说，把俺们俩罗天啥也没得。
0: 你卡拉索行没不让个可真辛苦哟。
1: 人手有么多，哪里去通牛没？嗯。
4: 说说哪里哪里蒙古姐姐看错了，哪里的客要买些，一年麻瓜起面的卡拉索买些，要不要买单？
0: 啊，这他的麻瓜主要是到新年买的呗。你看那你的水果，俺老婆同事呢七月能行，你也是公社去的那麻瓜中意。
4: 上街个些吧，公社来个中意些。
0: 嗯，
4: 嗯，要我说，你那张个光芒节，让对脸面大，就在我看不得这几个什么什么水果。
0: 这个罢了，你开始开就辛苦月，总之参加讲下的，今年托起零送的，你呢永不蒙古啥土的，
4: 我
0: 呀，轻松了呀，健康年纪，跳个筋的。
4: 嗯，我呢要下去，
1: 辛苦
4: 天了是都，这嘛阿们个呢，龙就下固定的，
0: 嗯，
4: 你把都看下老大结束啊，
0: 啊，这给两个都是说呢，俺女婿全部多啊。
4: 嗯，给些停车去要买呗，女婿要呢，贵婿要的啥嘛的？
0: 他可是，人家女婿在乎的。啊，前头用啊，一年年了，俺这说说，没贵些生意。阿姐，俺今次公司那大概用的这个呗。
3: 俺做公司开车用啊。
4: 俺公司前面两个苦肉大，里面吃两个那把大概用过，你要说说，别种些个美食吃菜好了不？
3: 前头二里吃不进去，路过大桥都快捏得住，俺这来吃来面能炸一日。
0: 用过嘛？这二里面吃当地，你也讲透明度。下面都是些生意，阿家让来大街上面的，你怕用过？其实阿家让推走用了，俺大伙是听的他的嘴巴，你也给是可这么就羡慕用了。可是俺来带没用，或者是给不接，那么啥嘛不用过。
3: 七月，上个九月给对了的光当过。
0: 嗯，
3: 用嘛是？两个推走了用嘛是？
0: 啊，这下面人家做公司，上去拿了中医多多钱哦。我从那个女们的门，啊，再让个我妈先多钱，他妈的呗。啊，这俺们啦。
1: 七爷，九爷给单独洗了去，让个特别洗多的。
3: 嗯。 前女友啊，一年年过完年节，可是干了忙住啦？
0: 哪大么个？
3: 这点俺听到老丁没多。
4: 哪大有嘛这？最艰辛个人。
0: 阿姐，俺的托你端么种？俺现在可是老当个。
2: 年轻个。
3: 阿姆拉，年轻个。前爹托你嘛是吧？
0: 阿姐的怕解决的。
3: 有啊。
0: 罢了，阿姆拉。三年俺那组你们都太多，阿家公司的跟这学妹，看那你身体没得喂，
4: 当得多，
2: 用啊，
0: 耶，
4: 养我笑死，呀呀呀，大哥拉撒头，
0: 阿家叫起。

0: 아무라 아모 망고 진짜 순나
1: 자. 그냥 이 신의 라이 요즘.
2: 교수 마 퇴시다.
1: 네 클래스. 되대 취초시.
3: 야, 되다.
0: 닝고 심도 신의 쇼사 사우르베.
1: 기저 심부 진짜 녀이. 젠도다. 샤모 고자. 돈도 넘주이. 망서 아.
3: 최소지 기지라. 나랑도 닝고 클래스도.
0: 라.
3: 탄데디 시세지. 샤브제다 옹업제 유비. 무시 칼라디 개제 쉬었다. 도스네 담이 삼아토네. 뇽즈세 마셉 제총 명화.
1: 다하시.
3: 나다 라멜이 그 조디. 교제 수주를 예린 투피아들이.
2: 수고 지제 예린 능매죠.
0: 발라 암라. 치주 안생 풍세로 녀리.
2: 지 당구 치랑아 공세 조유 된다 예진 부취
3: 선주 레레가 파르모 구제 딘제 콩로메 자제 나구 제제 된데 진유메
1: 오티리아 공부 쉬는 용마베
2: 티지 튼튼나 된다 예진 부취 공부

0: 더더 치우 갈샘이에요.
1: 아자. 아자, 니 노샤. 발라다 암라 초피제. 아자랑다 안선러 페므체니 키라니 초 참주고 삼주.
0: 진짜 최고야, 두 개.
1: 아자.
0: 나다 안선 파가되다. 코나니가 마치 내장 가신 거 주고. 티제 제제 년용서 삼단배.
1: 어, 들이 팅지 라이 녀키니를 직선시에 받쳐셨네. 빠라 암라 댐지기 텐데 님디 오네 말베. 키라니게 빠라다 암라라 오네 댐지 지즈 여러버.

0: 아, 제게 나 님 넘겨 드릴 때 많다. 내로 좀 제 송고르다. 안성의 뎀드시도 자미 지침으로베. 치매 봐. 제일 안성 자미 님도 대브르베. 대매 봐. 안성 섬나네 자미를 가비유네. 아자다 자미 딜주아 치도 로브 가서가 진짜 날로 매 봐.
1: 튼다디. 안성의 럽스 치어르바. 자미게 님들 유야디. 고츠티사 치엡시. 급티디 세브시에이나. 탄데딘데 치어마시.
0: 수이네 파고 마저 봐. 급티디 고츠 솜 你也躺在了最累累有马这 其实我那时候的话呢 他人上上吞起别马多 特别是大有马这
2: 让家丁这家的 到我那些光顾等他时 老君就是别 你这家的没在吞起时 闯没养我一呢 那时候看着一年看三千千五十八
0: 突击时 没上面三十大大周马的 你也得安生给 你要家的三千五的生病 其他你个突然所有的鬼 安生刚刚准拿个切刀 突击当个主要穷有马这 급디디 안석의 셈나 깨져 먼저 시험해 봐. 가다 탐대 아자가자와 꽝제 뭐라고 들음을 했던 제브리.

0: Bagbar Sizhu Langba Tang, Sekhi Kheba Soki, Bagbe Riki Netu Yuzi, Yufang, Bagbu Zangsi Khan La Pipta, Ngay Tsongka La Pipzi, Ribu Meba Tsuta Tang Pichu Nangcho, Bagze Lunjung Tang, Lengshu Tunba, Bagbu Sekhi Kheba Soki, Bagbe Riki Netu La, Yufang, Bagbu Zangsi Khan Ne, Ribu Meba Tsuta Tang Pichu Nangcho, Yufang, Bagbu Zangsi Khan Ki, Nguyendu Ki Jikje Tang, Chile Mine, Bagbe Riki Netu Ka La Da Kyung Chi, Yufang, Bagbu Zangsi Khan Ni, Geyong Ki Muji Tsemba Shik Yinbe,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선가라 편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셉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고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편에 집제 냠리 낭제 월구단 고수 굴레미굴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2: Tiring anzu logeba dhru thamdi ane lemba k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so mune di kandere dhosh daga dhru.
3: Te shabsha ju ode chik tsudosh dago nani yandwe?
4: Dewa shushtu wala.
3: Nase?
4: Yangu shushtu.
3: Chano lemba di tibu dhwe?
4: Da di hao ma shu wala.
3: Ti logeba dhru tham an kiran liya tuya yi.
4: Nase nase.
5: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3: 제제
5: 하고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3: 그래서
5: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 도발.
3: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5: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 텍스들 부야 인기란.
5: 그래서
6: 너 한국이냐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
3: 어디 기란 그 처음부터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7: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 jik chu, chu jik.
8: Yertu ki kyang, nime cawa chi, ngakung lulung tangwe, chang shu shu. Loke padru, niko chi kui di sibtu, satu namsi ki kechu lo mingne suy yu la. Niko ki nubu yang chenpu den yu be, ngakung tang ninkung kudu kyun yang, cambu yu, rizikwa. Gyundin chomgor so chidu kyun yang, cambu yu.

0: 탐의 럭저 란러 제유 비딘제 창마셰야 휴베
1: 다도 창매셰베 자와된 존여 군유유라 하장 리주 총베 비야오딘제지 나데스 디갈 케장 경도스라샤 칸이스나 창매셰베 자와된 존 양자셰야 요마지 이내 개민도 냥아레 리도 총베 자와치시기 세계계 킨세지 럭친 리베지라 견라다 루프 럭친 유디용 메디 유구 요마지 지지직로 럭저 이내 럭친 소야 적마지 수치보다 지제 주리 이내 롭저 창마다 동토제 저와치 토야 카코지 디제 손자 니츠카지 롭저 창매 친토야 요마지 알로멜 헨존네 손자 제롱아 조 탑치 스타제 산초 고요간데 고비기 다도 춘주딘데 자비 니자랍드네 게직자 조 카르다 저와치 메가 된다 체다 냐가쇼고 총가 고칭마르 소고 된다 춘주 창무 제구 도스체 네트 탁주 토브리 니에코알레다 체나 랍저 카르데다 쳔버체 니츠텐 조 낭퇴체 롭저 신도신 잉미지 산지 랍저다 로저 팔라 니츠 케비 체야기 젤람 약슈드리 타드니에 셰베 베디 체시 링구 유네 메나
0: 야오셰스 란차고 잠자
1: 러고 이랭아 더접레르라 갑시다 유
0: 용아 09月 되다
1: 아
0: 란디 콘라 어저 공사 산지 나침자
1: 그런 게 근데 스케줄
0: 산주나 다투자디 공수치 당시 랍자나 디제체 군요메 랍자 갸체 부체 산주 몽고 내수 막고여지 제다 저민나 저 유자 탑시 디페제제 다투다비네 레주 첨부케 요마리 제자니 란두야디 비티중아 쪼단제 신예투스다 도비네 장가 삼시라다샤
1: 제가 그들 레고 제베 레로서 다님도 레학샤 용구래
0: 다른 건 좀 너무 둬야 돼. 레오 다 저와 요마시. 쉽지 때문에 배. 랑게 레미 둬야게 다 되는 당도를 쉽지 때문에 배. 재능의 랑치우. 고세 두비는 사과지 나 레오 초소 가서 쳐오래. 다들 두비도 줘. 마타레 사과지 나 님 실례가 쳐오래. 계속 된저 마시미나. 랑롭진 로제 쉽이 인기를 봐.
1: 마시. 张公司用来看的每年什么送？那个植树是不是你要带呀？没穷，一年两个的，前后背呀的，前后车呀的，两个卡几多？没事，我姐姐讲你，一年几只来的的，我搞不起来，有咋？兄弟吃不多？我两个用要退税，蒙古提上面，一年他的两个蒙古鸡，熊来看那的，姐姐吃坏药嘛是不？看他植树吃多呢，啥子蒙古鸡呢？两个吃多不是？阿姐啦，我那两个的，感情吃不有？既然给顾客是那着，
0: 他的停车线我还是，你让修。
1: 내가만요비나

0: 담사 제일다. 전역에 계려주. 돈도 들이 제고대 연기 옥수기. 지도다 지도 준비 연재 초내 값이 하지기. 돈도 먼저 준비 토르당시야. 돈도가 좀 모자다 근지 태라 야주시.
1: 디랑 남자 라베 마체 중앙아 돈 치모 500 금제 줘 봐.
0: 로봇 업자 뒤쳐야 할인 봐.
1: 추수디 장슈능한 조상한의 통유유. 저게 깨부줘 봐.
0: 예, 네 깨부기. 레벨 업 삼으러 봐.
1: 저게 레벨 지디디 실로도 봐.
0: 산고네 네 저.
1: 야치. 림표 민도.
0: 민도디
1: 예속배치오.
0: 야쇼.
1: 치유에, 네 라는 민도 시고 연구. 내린 치유기 좀 있어라. 마심도너 아관다 원진을 깨치.
0: 샤게 레어디 림사업질 지대니 임베.
1: 네들 림사업매.
0: 갈래갔어. 다 있는 란 레어 어리.
1: 도스터디 진다가 통제디 야게 지민도.
2: 넬링기 로미스 수주마스베.
3: 상게 삼다야 덥디차시야.
1: 랑가 사지비 규유에 최고배세 솜지치라 캄카저여제 카디카저제 남자 슈스카저여제 산주 과이메 신규비에
0: 제자 대주랑 신규비에
2: 신과죠 최고배상 아라 안치비 미장 대비는 최고배세 사시디 당연 신부도라 꾸지 쳇도바
3: 제나 꾸지 그저 쳇가 지슈다
2: 란체돔나 꾸지저 뼈여리 안저코저 남자 슈사 카코 초시
1: 랑게 카코 비는 무디치스베 미즈 차젠첩듬지 모저데지님도 남자주스베
0: 제자 미즈 무디치스베
3: 머신에 모저데서 계지 카디가네 요시 게나가 차젠첩듬님도 강부지 비슷한 그룹이
1: 텐도 남자주스에 강부 칠려요제 디나산주 여르베 산주 메티조 카디다 타승려요제 지당 남자주스에 나다야 민수수 요시
3: 라밍도 대지되다 소다 소저와 보점 지금에 장게 신규베 계속 권조 강부지나 고시 깨지 갑자기쇼 처구면서나 겐드 수익이래.
2: 이네디 최고치리. 콘자 탑지 여장 페이지 삼시 증마시베.
1: 삼시에. 안주 파 삼시 제배모도 초 삼시 증마지.
0: 제장치.
3: 급디디. 조다 노보다 쇼고레브 소기 니주 하시지. 디디 수익.

0: 야, 가시.
1: 도수쌤. 망사에 개뜨고.
0: 하지. 숙박치. 라고 교세 중아.
1: 산에 시켜오메.
0: 키란스 능시 쥐로메베 미트스 미바르게 가리메 싱그이베. 산게 강원에 국바츠그이베. 키세 바르티게 튀돌라 차돌 고메나. 나 레리디나 레체토야 여르베. 다이네 지스. 다들 방다 가게 메 차버시. 나 쓰는 카디나 님지 캥바요 바츠로. 바이바이.
1: 니얼 츠르 쮸마시. 라도 바스테다. 베지 쯔랭아 레오시.
0: 他全部都是些大妖的。当然个的，
1: 什么用途呀？是不？要求。中意的。阿拉古达，你让这些年住。嘿。第一家这边差不多不难去的，那边一间公司，今大个市场不是随便放大的，我们阿姐，来我送台湾人来等买单，上个周末都能去亚马里，这都年蛮贵的。请问啥？
0: 趁机搜索嘛，姐姐，这就特别临时。第二啥？可不就是这？伢呢？真临时的啊！七月，最近我做那组的这车队，他就这几个人。年头把年三十九的，
2: 不是，马西达，马西达，马西达，年尾发落去。请喝酒，凭借前面的。
1: 야초.
0: 다치는 지르베.
1: 게임이다. 랑제도 매교 포무치고.
3: 난난 땀에.
1: 젠더비야. 단다 뒤죽게 주신 봐. 스스로 갈래 예배 제보 다시 할게.
4: 喂，给了。

0: 지게 말아. 드리 선주를 간저 소군님도 파딜 되게.
1: 견저 소배 좀 되라. 나가 자조리.
0: 키란핀 참여 갑치지. 다리 남자들 레고 챔베 레요 샤체시야. 키란게 군수 심슈기야 꾸자난가 피면베.
1: 산다 한동 열어 봐.
0: 너니 키란다 둘이야 과요시. 어.
1: 키란스교시. 다리 산주로 말려요.
0: 리스. 계시급들 섬주교나 그대편에 한 적 그 수위에
1: 돈돌려 이베
0: 아 가르프 볼게스에 튼다디 네디시랄 하메 계시에 팅카시 치미나 남자등아 조자 앞유
1: 저러 정마지 여자지게 발라다 좀들 쇠사지 그대도 여고 시에이
0: 키장기에 나파스 고송구이베
1: 아 내 저거야 돈에 녀랄 세죠
0: 리스

0: Kangpanyi kukusche lulu na Pungpanyi rupzu nashi Kibay shukgil Pungpanyi lulu na Wadus Dine rengshige lakmi yungna da takshi
1: Kandado, ostwe Nangdamdu, yargya shirachinsha Chegaduwa Rangchilem dengshi gyabgyawa samujo Tungto shirachin nyume iskachi Tengwe nga chilebe ruga nyimdo Chongda lohkashi chik nyuyo Ine lochingi magyabza Makumbe surachigi Ngune Hyonga 前那几晚的让大总队忙时让你人民意见解决问题好几个忙了其他的这么说了其他的你们都保留给一个顾客兄弟我的事情生病特别让大家有个错过总队在推最末边别给给不起来没钱不钱我你们看保留给不了钱上给我点点给谢谢有些学的刚没学见面你们都保留给不起来
2: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이내 총디 랑게 제고 손자 모랄 제야 가림바
0: 더드네 쉬나 나서 삼을 레로다 공식이 랍시 제자 전주 지름이도 계시 전주 제니 총도 출로비나 경거라서디 공식 개변로 봐
1: 시데미 랑게 상세부터 켈랭으로 봐
0: 겜도
1: 쉐다 샴라랑 근데 지지
0: 샴르게 레고 자기다니 키랑리아 베사메 바슈비나 타다니에 속과 집단의 직수 체사스 이내 레오균 등미도 체장들이 증하되어 요니 지게 말아 기라라 레오스나로 쇼가 요비
1: 어도 쉐다 함수 요비디 자와 상보르다 상도로 공쳐 팀이 레게 토라 사게 법대도 시 소소 공시 시샤 제니 양수 공시 제오 마시 민남 조라 디가 도나 니에 탁수 제오 지게 말아 토세나
2: 어야
1: 라이 둘러 시슈 감주 지라 도스니 베 카페가 나 토요 나디 진다 지게 말아다 된다 도시에 유 라님 도쇼
0: 레스 제니에 둘러 시가지

0: 지게 할라.
1: 심대 마치 동갈 기회 고임도. 단도 로봇 없자. 대문한 게 나 진대 담배 나버디 전수도 쫓고 없어도.
0: 전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프라임에 동료 돌아가 신도 요 마시. 이렇게 법등체 카야스 세브 봐. 동료 더 지시든지 자유게 등구 요 봐. 냥아스네 신고야시. 이네 대레스 마르베. 저공설레비 지로 나 저베지 남자티기 냠레 진요 요비 주 봐.
0: 팀니 제브리.
1: 제너라. 갈래 가지고.
0: 표선 서고 입에 나오시도.
1: 전에 역시 내가 롱조 제비나 약게 조교고 역시.
2: 걔라. 창문 가고 영구이나 작은 걸 망수 죄다 다그지.
1: 죄그지. 랑게 내게 롱대 연기. 네 작아다 레지라스 때 연기. 언니 편지 샘파 모주는 용도야.
2: 용아.
0: 지게 할라. 쟤는 언니 주인다.
1: 용아.

0: 도스터 드란다 치유에 참부자르베
1: 가지가
0: 가리 가지가스 드지오 말베
1: 참바 지초지
0: 치유엘 자유게 통실아 치고 입고 도중아
1: 지 계좌 유베 랍트 튀 레그 년데 통도 지유 유자 아자자 라로 충디 다 잡여지 통도 년 코디 르모 랑우 유던디 가로다 취베 동에네 퇴모 투네 꽌케 체메자 제자자자라게 동생년 변 나버지
0: 로춘준에 남자 중고 야우라야 진짜 이쁘시
1: 나지 속과 태우고 성도에
0: 성공식 미루와 테마대 석스래 예 용접 잡기
1: 깨라 나 이게 장우시에 용구 주배
0: 도스터 뒤 니에 당들 안 리야 고고당 투 맵자 주배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면제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들라 년제기 수나래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면제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균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탕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카라 총가도 핀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 종기 섬주지 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나가 구구초
1: 링고 다젠게 헝고 디 권제 칠을 침부 있나 땜부제 능면에 심제 지체 고민도 닝제 다녀 강부 때문에 지지 아님도 갈래 겹사 더리 있는 예 링고 다젠게 헝고 지 권제 잠부 야고 지게 인다 링고 다젠게 헝고 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 있나 코나니 심부 가부 용부 맞제 고년과 여분 능시 심수 용부도 와
2: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불도와 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신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대 직신다.
3: 뭐지? 난 소에 한국이. 진짜.
4: 야 민기비 너 공대 보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 된 바. 고나 고유콜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5: 균통 야메니 리탕 铁卫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有人用了些不些月饼，些不些冰淇淋，给脸鱼，可把人家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那是娘真冷，富康面康去，你对不三杯卡住，青皮汤，那年地汤地呢，是个是卤么菜地块卡住，青皮汤那年面菜葱康，老个重点捏通去，管不冷，老个卤葱汤不要卡住，青皮汤那年面菜葱康。

0: 제자니 소소 송야다 나래 초고 송야 제도 자유고 초고에 나라 나주 미지 유로친 승비 변을 링치유에
1: 저게 용말이 쓰이베
2: 니에디에너 치여랑치 심통에 소자 은이 참여지리 치여게 내게 골큰 치여뉴메
1: 가인사랑게 된다디 진도 메사시 랑그 정중다치 돈에 유바 차샤네 계시 치모도 묘마시 제무시 간다마다 시에 구입다 시에 메고바 성물하러 시에 비 라니시 밀러 뉴스임 정규 요마시라 아자자 독순제외 선배 도래야 요마시 제자 니에르와라 지휘의 균이기 지둥러 뉴스마단 백원지 차긴와라 시장계 니에 조역대 섬스탄의 용도에 마세 타메타 제왕디 장리 요시

0: 지금 한라 고장 가능요.
1: 아. 사진들 찍으러 용양 공부 송자. 그놈지 누가 용기. 근데도 동공 할아디 상가 당가다 튀는구에.
0: 지금 한라가 셰라 심비 쓰자. 되게 선다 가면도.
1: 되게 알지고 송자. 클라스 리스 게임도. 대리 미모 고유자. 네. 바퀴 차지비.

0: 허치 갈치요.
1: 콘치하고 도탄 요마시.
0: 집에 말로시.
1: 나오네 아르텐스 마시. 공개 기랑 용서를 공부 시민도.
0: 피미디안 갈치에도. 바라게니마 김이체뉴 매번 마시. 라수수 매기 치고야 두게.
1: 암라. 기나 니기 로가 체야 뒤뒤기 나라. 로다 좀 지에 치민도. 让我 거유나. 니가를 让我 거시. 我是 좀 거유나. 마탈레 편주 진짜 나고 싶어. 다도 고 간난도 유네 나쳐 보다. 기라 니가 생각 쉬고 거야 된지. 디. 진짜 가리 있어 오시.
0: 부. 장게 아마 삼던 거 유아. 아메 신 거 유. 이네 로가 칭 있어. 아메 니 러비. 머신에 장바라 해. 나 저와 마제 마지. 나 시 이. 나 지도는 야. 배이다 체수. 머신에 로디에 나라. 장바라가 치미 뛰어라. 긴장을 통지 있는 거 윤도 있는 것이. 긴이 진주 일에 야구 있는 거 여자. 아무 루이 침수. 체자. 랑게 녀쪽 마수소.
1: 암라. 네.
0: 부. 기니 중뒤. 네치를 러가 재밌어 마셔야 돼. 기라 니치에도 이. 탄데. 기니 침부 차자. 아마야. 삼담바 지셔. 용어두게. 나를 주고. 코스무제 초견 뒤도

0: 치외.
1: 시디. 장가 자용 봐.
0: 장고대유.
1: 규정을 고 봐.
0: 규정 고 고메. 디랑 제야이.
1: 디.
0: 치외. 다녀 고르체 시그메. 나 장기 타메 당고 치스디 친드민도. 디랑원의 채널 로봇 합격체 자기 예배 중요한 맛이

0: 이내 차이업시라 체비나 라체카고 용구르 승비 키스랑게 나 당리체나 니에 탐제 장러 제대유
1: 시디에 내저 갈라서 장가 제브제
0: 니셰 코니 아무라 공롱업쇼 피베 총가시 니에 발라라 차다스야 그 뒤주 요마제라 심부대 미업시자 니에 차다 뉴제 콘라 암라르 피로슈비 이네 콘게 람사 미시달 나샤
1: 장게 발라 달란치 조신 중에
0: 신주 더도카사 치고드 비디 코나 니미 바르게브데 신주 장게 니체도 기시로 체자 야슈스기
1: 디니에 체업지 장 암라 콘 심도 메죠
0: 콘 안는 시토 마조 능민도 퇴근이 더 코나니 로가나지 규율은 고친 것이
1: 로가에 정말사 네 대화는 괜찮죠?
0: 개여마시 댄스 개찮마시 님이 되게 나라 네 등다 지상 통수 빠라가 지동 다가 된 암이 퇴미 니지다 힘사세야디 치미 되는라 차기차야 마시 앞편주 지동 오면 장비에 초화시기엔 되도 아장장 댄스 상마 東上江北只要有马蹄你把都扔你给别村去无事七月我这搞不起生命的差不多让不得命听闻你约点你卡上街让谢命谈到让给我三十大街你搞出钱你用过这边徐天
1: 나라가 세미유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주 약속된 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갑갸미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디랭안주 로게바주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조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는 안는데
4: 我是说了那是杨我是说真的两把的屁股都会到底好好吗是吧对老家把子他们给他俩培养的那是的是韩国的那剃头了不要洗大头对对他国都恐怕解决咱们呀杨我是有头那是啊对外讲啊那都压个茶壶当去个清明了我那两大用是人民都管那是那两把的给他剃不都会还是把子啥去塞外呢他给他切个剃子的来培养一给他那是的是
1: 我的天啊，个车子了，怕我。那西天天罗吉巴住的。我的天啊，个车子了，啥？听哪说？你看那里啊，天啊，飘飞。这都看不着，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一退去呀，你们操啊起，我讲黑龙江话，长秀秀。 罗吉帕主尼国七块的石头，石头那么些给开出了明年三月了。尼国给南部羊千不点月饼，我共堂尼空可对群羊参不去，日子吧。云点冲过所七对群羊参不去，另外尼国堂龙国，七七羊国土了，苏北群起苏七列不行稳土白马切，我东羊干部行稳土，七六周对罗吉帕主尼国七块当不当堂。 空气看不清楚天呢，当面感心硬了，胸闷酸酸干咽。看没看不汤不甜，下周空得不来，冷车稳当热得吹。看在看不认真，激动地赶错了秋年，穷丢了苏瓦雪。泰迪熊七百三十八年，七百干部擦龙用为企图，新旧汤三百七百银币，七百跟住擦龙去开旧汤对年，去过签约，这当也不明白，要上企图。
5: 泰迪熊七百两天呢，养心洗我汤，冷天点小气味，恐怕绝对点心级别，从哪洗用呢？出个错恐怕不对汤，从家给别个，钢板敲用呢，点脚切土，贴住两桌银币，两桌其他别级别新产品。泰迪熊去那么去七不用，出去七百提亲了，七不错，提亲这么用我汤，点汤昂擦龙用味，面对秀。
6: 他们恰起了锅儿，也烫过不就过过瘾了。锅儿也看见热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就瘾。我这怕煮这锅儿汤米，这锅儿汤羊肉刚烫了，明年去过吃不行。他们低头了，这锅儿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着进来，这点儿锅头了，百姓点不起吃味，恐怕云人不一样，搁来可个没。这位他们为了吃着汤，天天锅头给南部点预备，大姐吃的。
1: 听爱人讲呢，吃腻了锅儿解决过去好解一嘛汤，他的吃腻了锅儿俺解决过去好解嘞，专门个。品种罗吉帕主。一退去呀，你们操啊起，我讲黑龙江话长秀秀，罗吉帕主你过去快递石头，石头那么些给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南部羊吃不点月饼，我讲汤你空可对群羊吃不去，日子吧，云点冲过说起对群羊吃不去，另外你过汤龙过。
6: 吃出羊骨头了，苏北群起苏七列不行稳妥白马切，我东羊干部行稳妥，
1: 去了这对，我给怕出你过去可以当不当汤。
6: 我给怕出这锅汤米，这锅汤羊肉刚汤了明年去过吃不行。冷地土了，这锅给南部点预备，三月点不着进来，这点儿骨头了，百姓点不起吃味，恐怕云人不一样，搁来可个没。
7: 台湾他们为了吃着汤，天天光头的南部点预备，大姐吃的，听俺人讲呢，吃腻了锅儿解决过去好解一嘛汤，
6: 他的吃腻了锅儿俺解决过去好解嘞，专门个，品种罗吉帕主。
4: 태야 루규토 자주화니 평아 콜레 체샤르키 중국타 자르벤 朝鲜麒麟界타 이시예 루규디 쿠 강사가 캡시

차바야 제주 탄련토 튜도강 퍼보 튜급테니 자주화 교수기 도수의 체수 제비에 튜즈디 임바다 군인기 뒤르 제팅 용도 동기 유해지 공아 알로 제비에 레가야 지금 앱시 팀이 차주토 녜딩지라 추즈 숨녜니 되기 콘즈 컨둡 지도기 괴점이야 미제바라 수부시비 체주남 고 컨둡 지기예 계시 공을 좀 차치 대 체주 시조에 직년 체시 콘즈의 초안이 공을 좀 받아 세 초에 팔라 다조시 티진 쿠니기 마리아 추가라 예감 토네 요구해 간이스나 마운베 미링웨 투수 제주 공을에 퇴주 인사시 반대 교수 니부 대야 간교 공수 응아부 김시시 도 교조 교시 대두 자장 코도보로 교조오베 단이 단단의 고잠디 자장기 시기 대코의 체질 동오베 투수리비

Seri hapzho chechu teni lenge ne ngao we sotab ki zenu shishi. Ngoy le gebe chechu ti, jesu gebe chechu le sotab chewa yoba ma se. Tadong kwe, choto geb ne, chua nam tajwe donkin, pame kana ne se hapzho chechu yu. Tena, chechu cheshu ti gyakbe jesu chechu chenwa ra se se yu kukub raga yu la, jukta ra shi ne chungshu tera se raga yu. Ine yang tak bara chechu genshun nipu chweba kia du, pame kukbe nangtu seri tizam yugi mebe, chechu chungshu ti dogom kia yu le tepshin me. Chechu tsama chweba kia ne, dema tamme ngang tsano yon tupji. Gup gup su, chechu huan pame nipu, chenga chechu chungshu la se terwa ma se. 대회 실 세 최소기야 지망토 동기회 니다라 창도 종원 지대 망쇠수 팀어 뒤니 고점 승기회 대다라 제나야 제주 충쇠티 나르시 톱 충쇠시 수부냠 시와 예배 딱토 제주 겐주 니비 톱주 코나 치라 대간라 뒤징보로 소주 마단 외 왕키 닌자 나렘 하교 와라 소 쇼르시

Cha zhu huang pa ma nyi ki da yong ca cui bi wo du. Zhu huang ki cha zhu nyi wa ya, nyi nyi shu ru lun yu ba ta. Kwan zo ro, chu zhu ge ba ti ni, mi yi ri ki lang zu min tu ta, chi gu shi. Mi yi ri ta zha wa la, na zui ti gub ki cha zhu ca no nyu shu yin bi. Se se shu ya, shu qi ri pa ri yu. Chachu cho dima tamay ngang chano yong tupje ra Chachu huang pama nipo ngaro we chesub chero chingyo Kunye gi nindara chero tu seri cwe dien chubshi ne chunga zang paru tu paru yu Gunpo deri ne dawa chik zang suan chi Chachu ki supon chechong ti pama nipo lu pong ta kye me Kwanzhuyung otong serdo yinba pyubye, supon ta che yinni jicha ra pama ta jibu jikyanshi. Tuzhu tie rin la, cha zhu huang sazu nyebyu, cha zangi chi su pa zu purni, cha zhu la purze bedun chingyu. Cha zhu nyebyu, purze yong su kondu chubye gap cha zangli ka chayuwe tuzhi. Cha zhu ki yar langzi chikin, nyegor ki yedin to purchinji, 예딘토 쪽쪽도 되밤 반조 총어치라 첩직토 쇼송니부 덥덥치 지단 디다 참마 남밤제티 포조듀급기 토뇽뉴제케치 낭조치시 닌추 송웨치 제조기 테레토웨 예딘토 쪽으로 되토기 관제 포르단 뉴제 삼피제바라 종다르 치신 유티 대단한 니니 슈섬 균두치기에 신의 차잔의 카체오베 뒤즈에 레바타 딜레 콘조 산호총와 천토 균된 내추의 와도 콘조의 체제니 로축장 바라 되토 다원이 잠링 소와게세 쿠리오네 카체치 관저로 자원 퇴배 갸양배 큰인기 소마치기에 치료인지대니 모마친제 냠가와시시 원장 제조추 급시 링토 포류 체미송 가인스나 제조라 장기 폐유배 전단 좀 매배 제조기 파메 제조장네 네고르기 신탄난도 되줄에 탑시에메 춘제기 장부 계신배 신탄난도 세리 표준 소부예 제조니 김내 카체외 동매 닌숨낭토 콘조 장치부 세리 최도 제식이 매베 자주화 사존 예비 세리 데르와타 첩직도 신낭도 세리 최다 배된치기 대표비 제조기 뒤조 대링도 포르제 사텐도 단네 자고토비 제뉴 콘도 추바치고

다체 링 롭종 체바 규티 제주 니비 파메 제주 장내 경링기 초타 장보 초치우 제신 소기 렌세 규토 세초와라 조기에 텐데 체체 제주기 코리오 너미 나솔라 체규 토바 총내 모티티 개장 초와라 주규 니제 소정 체토 제주 대링라 콘즈 김상신의 냠토 큐징내 자주 배기게 Kyozo nang tu penzun dajong qiri yu tu cha zhuhuan pama nyebu lo debiu gwane chukutang zheda juwebe tuen ti rimki zhub chukwa shi. Kainzina, chukuni canu chung carowwe pame cha zhu sosu rang rangi cowara suma shu goeba sebor shiki yu shi. Dawa sumbara 这句成龙讲的认为孙秀开了红长一名人被厕所抬家秦岭开碰的肉尿不拉解心气他的金门特别周助天我在这几天天在尿不拉得是鱼怎么了吃过没穷吧我当不行行的看别说着卡些的入结的可以通接这边没送出我了去了 방카라 파주 초리 치바티니 제우 부스르 츠 김규기 풍슈 사바라 팀제 슈단시 제라 빈체기 제와타 제와 츠단시 게시

자신 소자 폐체와 다 저와라 자기 교도기 권에 초대 체진 뒤주 민족 와라 교도 남아야 저기매 지차라 김상 제네 제구백유 김상 제낭토 고자 니네 주파라유 쾌공 지도 내비 김규 소소 바르토 초보시 초진 지차라 고차 니슈네 솜주 파시 예르두 급수 시네 초보래 톱치위 교소식 주기회 세리타 기베 튼토 자기 부스르키 로드랑에 와 챔부 주슈 정부 좀기 유티 테니 깽외 직베 응외네 죄나 창장키 내보와 셰브디시 제두 관조 서버미 책동 초기 삼기 리더스 김규규 관에 모자 초유의 남도 체디 소와 렉주 지기예 대신 최고 체유의 대수 대낭토 조그지기예 열투 최제 파르바타 뒤에 리드 토토 세수롱의 지신 남자 묘구 비구 초기예라 자제이 서법 토제미 네도니기 연습에 로급 능린 최토 공예 세신 소주 마오베 모자 쇠바타 로마 사바 사기유시 덴두수 지도의 남시 최제 퇴기 마라차 조싱 자다 지신 남자 니 조싱유 근금 하소 콩알라 자기이 김장 체내 서버 마사라 내보고 유해징 세수 사그로남 땡기유 근두 세즈롱웨 세리마부메투 자기이 양야라 지제초소 네부치기유 서법토제미 책동 계기니 네동 파르키 로급타 로준베메 줄리낭토 시그지듀베 로급 준신 로기 신바타 모제세네 촌에나 코우베 마테 뉴체 거습치기유 렌중캄 첸뷰 로지기 투즈티 지야라 뚱근제 투지 시루 예유해징 투시 넘시기 교로베 지신 점인나조라 손에기 구구 점인나조 과된체징 세수 지신 코나 댄신비 자기이 투직 민저외 난기 지신기 계수 민저와라 식디 내부체징 소주 좀쉐타 초와 심쉐기 지신티 담부체네 세수 주구유시

0: 아자 천래.
1: 랑 가시유 아.
0: 네 저거 나 보고 잡지 아자랑 야치 쓰기.
1: 괴화 따랑 가시유.
0: 아자 천래 아자라면 나다 보고 근제 제고 맨 신금인도. 네 아자랑 진례제 도마지. 네 아자랑 빔조제 차제이.
1: 아지 수뱀조스도 교생양론다. 뱀조스 예민도. 반드시 소 싸버다. 가서시 교양론다. 괴화 ཉེ རང ཉ ཡ དེ རང ཅུ མོ སི ང ཅ སོང ཚ ཡིན ཐོན དོ རང གེ བེམ སུ ཨོ ཁར ས ཅ ལེ སུ ཡིན ས གེ སིན དེ ཤེ ན ཅུ མོ ཏ ཅིང མེན ད
0: ཅན ཉེ ཤེ མེ ཉེ ཤེ མེ
1: ཡོང ཨ ཡ ད དེ ཤེ
0: ཨ ཅ ཅན ལེ 아자란 다 저 하양 그대 찬스 게임 내이 봐. 아자 춘래.
1: 괴화. 하양은이 찬스 게임 토야 되매.
0: 카리나.
1: 하양 졸수.
0: 아자 춘래. 让开些吧。
1: 跟着我去，咱俩再搞出去。跟着个那啥去，装不起。
2: 哎呀！
3: 徐海洋，跟着个那嘛啥去，我嫂子装下。
1: 让这么碎的。

0: 신시지대 팅게 구주 나지 규숨득이 님도 대주 잡을 수기 맞아 출연 용나다 자가 지시디 트시가 유
1: 예스베
0: 버려 셔디 라는 조소자 규신게 주고 야고 좀 어떻게
1: 해줘 용아 워시 나 주변에 담사 셔야기
0: 담사 가르래
1: 니지 담사
0: 나 장스님이 비
1: 나 장스게 우리스 가스제 수다 장스게 우리 나 가서 매버 주변에 신세 셔버
0: 지금 다 가르유
1: 주변에 좀 보 보순 댐지 신게 샤
0: 나 규시대 주 셔유 처음에 마셔
1: 아지 니야 다 가시에 매다 어 주변에 보순 장스게 와 되다르 진짜 싫어지고 워시고 된다 동네 했어 보순 게 가시기
0: 让他歇一，保生个枪子给平时个。
1: 嗯，枪子其实是大家个来处。
0: 你去嘛哩？保生个卡罗这，碰见了卡不就是个嘛多？枪子个活性多，都不是枪子个卡哩呢。
1: 看到保生感到卡不起个，我听这是入边上个卡牌给不是解释起的。
0: 保生个枪子给平时个。
1: 嗯。
0: 然后他都点着其实这就是。
1: 嗯。

0: 진주.
1: 아.
0: 도스네 랑아님도 나치 쇼다.
1: 얀 가지고 좀 줘.
0: 아지. 저춘레스니에디 소스나마 좀도네 타리. 단대 양부 거베 김에지 나냐제. 님은 하시신 비네비 도움도.
1: 부 거베 김에.
0: 어.
1: 우민광. 디란다 좋아 요마라.
0: 아지. 라네 카르시 오래. 상에 봄디 통 요마리. 뭐 총신의 용교제. 자다 둘이야 요마지 뭐. 님 뭐 좋아 싶으베. 마시네 진짜 네 세미나 수유면 장에 신세리 너무 어디 네 랑피 진짜 수지를 와 지마리 네
1: 카님도 용 우민광 네랑 시야 우상대 장만 시작하시다 네랑 수업도 근데 수수도 시
0: 지 용아 단 년 시에서 딜레 교수 나님도 나를 도다
1: 나는 알아 가져가 줘래
0: 하루 없이 부고 왜 김에디 나네 비우리
1: 딜 안 나가 된다 르브 마시네 안 나가 나만 용교래 아님도 생기가 용 가져오래
0: 아지 세메고쇼 나라니 함지마도 챵스게 미리 자삼스도다 키시 김에디 나준 나를 보기위나 니에도 파소로제 자나마레디 니다 모토비나 자이키 미홈도에
1: 챤나
0: 아지 진짜 니라 타고셔죠 다능하다 아마 아제 우도니 이렇게 하소 김에디 돈바 투블니 모사 큐드미도 더 도저 줄레스니디 딱바 몇셔 자식이 나다 아마레 탑시 가버래
1: 장다 장마 탑시면은 我还特别喜欢人呢。
0: 啥了特别喜欢呢？你也让人不嫌弃我。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토르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조네 쿨공탕 레군디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난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뚝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툭시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다 균형치바 쪼네 쿠공수 꾸응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기에기 추딘라 토낭치바 흡지개밤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기급 로숨 옌키 응고컵교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교 바탕 권내 탄웨 민컵교구 랑우 국송라 쇼교구 랑先你가 편라 디탕 용투

0: 아젤라. 네 남삼 주사. 남신 레고네 드린 잡던 그리스 럽사. 남스티즈 고르게 매 밝게 날 감사유. 너게 남매.
1: 더 중에 아, 이미 지시디 개가 채보시라 할다. 로다 도교나 둔 것이. 랑게 양스게 할 정체. 만 없이 없이. 결정 야오체나 감으로 없이.
2: 예, 하고스.
0: 아젤라. 실라이 수사. 터전나 샤유. 그런 게 접수야만 님 나라. 잘하신다면은 공부 중이.
1: 对的，爹，同学。

0: 대소 아셔지 같이가.
1: 강인스는 강인스는 쇼누 신인젠디 쇼누디 키랑가푸 시하 양지
0: 랑게 가르셔 봐. 양가지 쇼다.
1: 아 시하 양기 보고 거샤.
0: 코노메 봐. 대시 자지 이스잉 마시. 만주 하양게 모스 체미 레그디르 켄치 이스잉 마시.
1: 부그디 원에 저 하양그지. 저 청기나 뭐로 권거 광무디 나 체가 레지. 나해 줘라 가비유. 디디. 나해 줘라 가비유자. 니에 칼이 니에비. 디 니에 테마 탕고이. 티지르. 저 하양게 미신달 키는 마셔 아스기. 슈니 신이 젠신다게 하고 비네. 박자 야우 여마 리사.
0: 씨. 니니도 하양 나 레샤.
1: 저 청기나 로베지. 나 보고 거부. 신의 학거지 예밥의 학거지 아시라니 말에 탑시진다 민도 최장주 하양차가 요미
2: 샤게 장배라 저 하양차가 요미 저 하양정보 샤게 신매배아
1: 랑하시에봐

0: 우시는 저 국가는 샵다리바 이 춘 하구매
1: 아
0: 마세 베다광아 수디니 요화동장만 치유요 뭐란 게 저 하양 니즈라 가파싱데 사타리 문에 뭐란 게 저 하양은 준수치가 용아요
1: 랑게 씨 밖은 제도 이네 범무디 문에 당사자 왜 총다 차라 赵春雷的 남수 수여샤 한양게 범무디 제를 센 부셔 없으스노 가야 이치미도
0: 암라 디텐다 계침 손사 저 하양 부르스나 예 시스팀미도 이네 저 하양게 로그화를 쓰면 쉬운 말 있으나 디안 시스팀 말다 베다 콘스네디 사치자 침부여 내가 제표 가라 주주마도 요 말이
1: 罗桂花中间的重大杂事余念满次说话能了凝结成了莫让了三百多年寻心结开始久了哦对其实我那海洋不易呢而你会就给我操心那不是

0: Cebu nga, cebu ju, cebu nishze nga. Nima ji, nima ni, nima song, nima shi, nima nga. Chu, du.
1: Xiao Mei.
0: A.
1: Ransi khar kya yu?
0: Nga... Nga di le ma song?
1: Su le ma sus?
0: A zi, di le ma song che?
1: Yang ni su le ma sung e?
0: Rangai ha kong me we?
1: Rangai ma xe na nye kawa xing re?
0: A zi, di... Da zai le ma song si yu?
1: A le, di si yu e?
0: O?
1: Ani, ma le na karo wa re a?
0: Malen karyo res karsure. Di malib yina. Ani bu kwaabda.
1: A! Rangla bu kwaabri e.
0: O.
1: Di... Ngarhani... Ngarhani timuji maado.
0: Gaya karto. Timuji il karto. Timuji il bu kwaab marwe.
1: Unne kwaabri be.
0: O.
1: Zi, xiao mei, ran yang si ma de bi xie, zhong mei lang zhu du ni, da qi du nga ran ni ge bu kuo bi bu shi, de bi ya su. Zi ni ge ni men ga na qin xie, kuo yu mei, da qi yu bu xie du.
0: Zi, nga men ga zhu mei, men ga nang tu si chu di, chi mi nian bu shi du, tan duo men ga zuo bu shi, na si mei ni, na si kuo ya din zhe da, nga zhu mei.
1: Qian na...
0: Ka ri, nga yi qi mi du ge.
1: Ma ri, nga ran yi xi yu, yi xi yu guo xiu. Ran yang si zhong mei lang zhu du ge ni, 다시도 뒤쳐진 부리 냠저스니 장 부인 봐 범인 봐 아 왜 나 장기 파부인다 민매 계속 니지 저게 장을 부코 파고는 된대 가보지 그리
0: 바순 엘레튼 다디 장주 저 얼마 전에 용구지 배
1: 아 가리는
0: 장한테 다 가리네 저 얼씨 두고 가리 이내 조절 시에비는 가라니 바라를 상화 매봐. 장게 가라니 이제 내 주디 조절 시에니인데.
1: 디 디든 예 시에마시 이내 쇼메 장게 신규베 나 중뒤네 조절가 소뇨 제사 네 바바다 케메 장부 코자 디 저화 상부지리 네 조절 럽스 마제는 차부 요마셔 봐.
0: 保顺, 我 让 那么 这么 多, 让 就 叫 那 么 的 马 人, 不过 爹 让 陈 保顺 这 么 多, 让 就 叫 那 马 人, 你 马 学 死 个 没 的, 哦, 怕 子 呢 先 这 个 日 吧, 见过 个 是 样 了, 不过 快 被 到 送 那 没 马 学 死 个,
1: 阿雷, 先 是 听 这 语 言, 钱 内 容 啊, 我 让 你 给 怕 子 呢 谢 谢, 就 叫 항상 주 우리,
0: 리 前面俺两个主人的。
1: 哦，小妹，他得让不夸张，他两个主嘛是。
0: 啊，这他真是真是，让国主你给拉去倒子的，俺他不过说偷着呗啊。这他真是真是，俺两个主人的。
1: 前头让两个去的，是不是去了？他等俺陈伯顺来，不会要谁。

0: Party 좀 둘이. 지조. 장게 직시다. 긴이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
1: 뭐라고 싶네. 뭐라고 하지 않고 싶어요.
0: 아자 촌리 뭐 싶어요. 아자 미야 혹시 어디. 나래 야 혹시 유.
1: 봐서. 랑가 주저시다. 기라니 그랬지 그래.
0: 어. 디고 세비나 나이문에 얌식이. 망가스네 명명을 가부유. 샴줄루두 니모란 이거티제 저화 세비 이네 뭐라고 해 못해 식민도 제일은가 총기나 로용제 그러 됨 하셔 지구이 이네 니엘라과 견유자 미수응하다 그러 등두 식민도 정명하다 그러 못익자 어느 아이 배드 십쇼 차수
1: 제일 기라니 저것도 세봐 랑가 가부유세야 보면디 뭐라지베
0: 어 오네 급기부장리 팅징아 총주디 뭐라도주 뭐라 총기나 소로레샤 아니니 락다키제 모란나 락다가치 모란다 가로드고 삼추
1: 모란가 켈레주게
0: 켈레마주 다는 모란하게 가다 키치세 마십제 말람산나 네비주 마시에노 마레베심다 치스 이네 루부도 님지 추세가 요제 가다 가로드고 유스기 제르니에 신에 신스 오네신 모란하르테부도 모란 아메 무드시게 매자
1: 딘데스제 키라니 티브르베
0: 지 언니 되고이
1: 제라는 아쉬다 나게 말아 가지고 태가지 마
0: 더니 거기 세봉아 지 세봉아들이 니니 못하다가 알아 잡시야
1: 라다 되고 있어 뭐라게 그도 태가리죠
0: 어 세빈이 주의해 유리 지조, 나조부터지 지세마시다. 계속 니도배니, 니주상 세야주들 최고야 아유.
1: 나와니, 그렇게 해결로.
0: 지조,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버렸어.
1: 보순.
0: 아.
1: 계란이, 수창스게도 저하되므래.
0: 미미게 저하되죠. 지조, 랑게 신말이. 급디둥아 오늘 가보시라 하죠.
1: 쟤너 창수 교구들에게 왜 가리마?
0: 민미에게 뭐랑 아메 못해 지금 말이 니엘 바슬렌도 바슬렌 사비나 아메 못해 마신에 편도 요 말쓰기.
1: 그러니 창수 교도 뭐랑 그 대원에 주다 지도 걸 턴도 뭐랑 내주 계람에 걸 신유입에.
0: 아 진짜 요 말이. 小明啊大 가로 머리고 수지다 가로 드뉴요 마리 제사 자동고 가시오래아 네 예주죠 뭐라 당사 레미디들이 나 오늘 압수진대 요리 삼삼하죠

0: 드링 게 지금 드리 그제시.
1: 도줄레. 정우라경아. 랑중이 가면 뵙니다. 창식이 분석도. 개월베.
0: 개없이. 이네. 정우님 군이 참미도 상구유. 탄더 군이 편주 집으시라도 돈도 우명맥에 굽으시라시도 와.
1: 믿음이로 정보 순서도에.
0: 쓰기. 야. 랑게 그제시죠.
1: 정보수님 중부리.
0: 랑중부에. 오지 기니니 가우주 천섭은
1: 니 치야쥐 랑에서는 훈이 접시라도 쎄 전무라게 재인 집에 둔다디 니 중부만 시작하리나 니 중부 큰 신문도
0: 바산 제도에
1: 니 중부의 뒤고로 큰 신문도
0: 오늘 제는 우민맥에 바산 제야디 니 삼시 토기 니 주디제 하차부시부 Pemik kanje ji ne su su ji se mi le ne zu ji je xie xin ma shi bu.
1: Gu ni chang ski be guang da di. Mo rang ge ni zhong guo zha la zi xie. Mo rang tian tang gu yin si le xia.
0: Mo rang ge gu guo dang du ge. Rang ge ge xin zhong.
1: Ni ge xin zhong. Ma ha qing ni me la ge jie bi le. Zhao zhong le ni la xie yi da. Wu mi me xi da di ge li me la ge xin ge yi be.
0: Ni xin me.
1: Yong a. 랑게마신이 김도 이는 예주고 동원에도 세우유 랑고 좀 뭐 떠밀래 봐 미생임 쳬브리 뜸을 하고 놓지 말이 이게 왜 뭐라 소주식매 이네 뭐라게 예주고 남고 저대 격지 셔샤 턴도 로보도 군이 차트게 야디 얌체야스 누게 저주래 산녀시 네주디 예주고 셔 탁주이
0: 루비처 랑게 네주디 중국 셔닝 마시
1: 디카스레
0: 군이 편수 집으시라 도라 단대 소화대 되게 된 것이도 님의 내주대조 따사사 삽시에 또 멋지다 멋있네 내주대 전방성 시에비는 우명매 동해 전부 잡아서 군이 네가 동해 시라 용걸다
1: 라는 내주대 이제 말았다 계신 리시고 알아서 와 라는 정보가 수인은 할사부도 와 라는 거 버티지가 생두에
0: 삼민도 아 지 마시 오늘 전에 삼민 양호 삼민은 미니 편수 지부 여부시에 미디 수소 장부시에 소화 양호제 개토비는 님의 내수대서 개요마리
1: 개요마리세 디미주다 자동수비 내조리 미디 저다 메시 소화 흔들스 개요래 저출래 장놈규도 향사시 도와 오미메 로니 슈라슬리베 고무시리 전주고 협대 대아유 내가 쳐야지 내 뒤디다 랑주 와 있기 말아봐
0: 랑디 갈세지 네 오명매로 과부야지 랑중보 과과당 불쓰이바
1: 네 뒤디 쉐스구이
0: 간단계에서 당을 지도고 네 동민은 건조명을 과부싱이 아유
1: 랑다 오명매 참문매매 야하고 그유 근데 전에 뭐라라고 중물이 랑게 뭐라 강조 동해디 내추 맞서 남아조약치에도 중해도 뒤로 채배
0: 주빈 你
1: 하고면就是那하고면陈宝顺让中北面하고面了吴明明的让中北广告当北하고面说明年还要结盟啊明年还要起事大家明年就不还是一手了呀吴明明给让中北广告当下是呀帮他卡里了啊啊从哪都从哪哎你都不去给从哪点去你不点给去我是吧帮他对呀没吧对面能够当中北他不结盟用啊赵春雷我那老板给诉
2: 让你个小心心的的人，啥不啥不凶？咦，你个小心心的人，卡啥鱼？让个羡慕东西，你个小心心的人卡啥鱼？让嘛去不去？来年七月十五，准备好的。个不提示，赵春雷别的梦不了，生于里得不行了。陈宝顺你，陈建国已军不一马子，没些钱呢，恐怕谈陈建国做军那边最令穷的。 이내 퇴무토 코메스나 우민매이 준감시에 세부싱거유 마세 천바오순리 고고당원양 세부싱거유 이내 타도 코니 닌지 제자자 코메원이주나 코바초 야구시 개규례마데 젠강시 지급제 퇴무토 赵春雷이 陈建国로 공주시자지거유 코메 쿠구침부치세 착제 루하기 군진티 계지시에 카구 예배토 수수치당라 통낭치그 예배티 赵春雷 심도 체미충
0: 工作我把清楚。
3: 啊，哦，卡拉桑清楚。

0: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야면이리탕 대외人心 로고총기 니동취 권불람 포가룹총탕 부여카주 친비탕 나녜 면제총강
2: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브르도 아데 예 피데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데 별 신념도 아데 대신다 데 이네야 소프트 데 직신다 고데 나서 한국이 진짜
3: 링고 딱진 게 한국이 권제 칠을 침부 있네 땜부제 능면에 심제 지체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 때문에 지치 아님도 갈래 겹사 더리 있느니 링고 딱제 그 헌고 주 권제 잠보야고 지게 인다 링고 딱제 그 헌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부 있나 혼나 니 선바 가부 용부 맞제 고고 년과 여부 능시 심수 용부도 와
4: 허브지 개바타 너 주된 봐 나 간부 속이 너 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난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스진에 게라 대륙기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레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아세산에 하스종기 진관추 냥제 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계구 나가 구구초

0: 제 아자고라 기랑 그피 딤지기 치리 맞추 창매서 예비인다 제스틸리 슈기인
1: 참기우 전다가 죽어리 랑포 민광 그도 찬스겜니레 찬스겜드 딤지 치리기야 맞집치라
0: 니에 불로 단득 가서매 참브라시도나 뭐저 지러치 아
1: 용아 용아
2: 자 아자나 잼디데 쳐마시 민광라 가로매 시그즈베
0: 제 뭐네 요마시 예윤로 보면 참브라든데 도는 어 더나지 지시 아
1: 요
2: 왜 뜨다 콘주나 민광스니디 뭐네 초글 베리사 가로스다 뭐지 진뉴도 가라진뉴도 가냐 진뉴미도
1: 민광라 가로도에
2: 오 허지 뜨다 약스 매버자도와 투지로 가로 카시스트기사
1: 가래 가로 카시스트에 오지 빌라 진짜 신경 요르베

0: 엄마, 나 로요미다.
1: 다가드시. 잔 깨지 태아유.
0: 쇼다.
1: 잔 다드 가로 유배. 수다 가로 찍으유.
0: 진짜다 가로 찍으유. 그 사람 좀 나 여보를 봐. 아무나가 통화 쓴 거.
1: 뒤 죽어를 배.
0: 뭐나 죽어래.
1: 드림이 있어야라. 잔게 범어 먹고시다 가로 찍기 쓰기. 보. 진짜 쟤네 용고 말다. 뒤 초방 제다 말배.
0: 아지, 엄마. 다 대수 얘기 아무나는 수시해 줘 아. 카레 보면 뭐다 가로 찍을 수 그래 아. 다 오는 얘 보면 제시업 좀 게 가로 찍을 수 있나. 얘는 너 보고 다 제시유. 딜레 가로 찍을 거야. 아는 감이 가려 소 잡래. 얘는 얘 제로 제시 좀 예술해.
1: 수시에 매 개친 뭐 말이. 장게 마 쟤는 시에 그 말어 봐. 보. 장큰 제 이메 아메 세브 싱게 유. 이네 가로 찍이야 그 된다디. 박부 싱게 나 뢰브 능신. 창망 어즈 쟤는 용고 말이. 장게 제 녀베 드 제제. 지만네 보면 약 된 저 그르베 아.
0: 엄마, 아무라 디테일 샘테 쇼마리. 나 조소잖아. 봄마홍아다. 가로 정퇴시기.
1: 조쇼다. 계지시에 처규이. 대도시.
0: 아, 지. 샘테는 제제 촤도.
1: 푸. 장게 전에 진지스니 봄디 간제도 아.
0: 야고도.
1: 야고도 오늘 찬스 개없쇼.
0: 지 아무네 남자시야 하도아 나한테 춘추 손자 더도 입시에 대여유
1: 상가 심탄도 큰 쿠민도 겨자 찬스게 심디 흘려 버그지 아마레 차오지 반바냐 주다 진지스 니 범디 니에데 네 야고시도 장가부 유너 찬스 겹쇼
0: 아마 알람사 찬스 겹스기 위해 용아 저리 낭다 보고 이내년은 아, 니 아주 고생마야. 샘마도 봄수년나마 용두시그래. 나 나서 능무상만 강부지 나디 유사 샤스드 그랬을 예부래. 아마 강다 아무라게 저조리디네 비제 니가 체등아 제외시고 니 랍사 샤스케죠.
1: 뭐네?
0: 아마 니 아무란 객스시르베 띠우네 이고주. 아마 딜레 교스 저조리다 계체 모디네 비숲시다.
1: 푸 장게 나무치 연배시고 赵春雷，你演技不是主意。
0: 耶，阿妈，阿妈，阿妈，阿妈，兄弟吧，爱你的。

0: 교시 뒤 나선 애주 지마 집에 양디도 위에
1: 예 쇼르다스지 릭지슈예
0: 아 지 주빈 따당 마시 교스 남 클라스 가교 응가 나 되지 시간 중인다
1: 영아

0: 지조, 로요베.
1: 랑가 족대다 샤다 지바. 말해 제조.
0: 계속 말해. 지조. 됐다. 대수 네 수입이. 머신가 라고탄 다메자 고부주어리. 이네 좌우수이다. 저라 좌우수이다. 겨우 좌우수이다. 지조.
1: 라주국에 몽둥지 수입이.
0: 수입이. 지조. 티리 자시베 니무지리 니카라 망고티데 수제 당부디 쥬아라 수어슈 니부디 나라스 넘숨 시네 냠송 클라스에 쇼스 쥬쇼 밤은 잉가부네 쥬아자 쥬쇼라 니에게 르브리 티리 나다 샤오메게 쥬아라 가기여기
1: 용아
0: 쥬쇼라 쥬쇼 장 게임집디 대 맛있다 개머리 쥐다 정말 도움이 되는 시액도 와
1: 뭐라며 상구지 너 마시마리
0: 가리며 상구지 너 쓰그래야 민수 보무선자 로하수요 마리 디가 년도보다 저화신유 요 마리 디레 개머리 쥐다지
1: 용아
0: 정말도 로마 염지
1: 보선
0: 오
1: 만년 년수여 봐 주의 뭐라 할래 송아 깨동아
0: 용아 저라 년 년수 깨비 또 왔으니 년 깨다고

0: 로딩 오메메. 딩에 준비 메제 던지 쏘다. 나 잼버 지금 왜네. 숨제 시라도. 과들러 로딩 망고 지게 랑시 화치고 입자. 랑슈다. 네 준비 가봐 되지. 랑크 담고 채 봐.
1: 네 대는 보신 장부창샤다. 라모 근조. 턴도 숨 상부 채 뢰게 쳐베 미시리샤.
0: 턴도 라모 근조다. 전주 고메다. 당구 채워봐.
1: 인 지저 보신 나 랭네 갈래 가지. 알레 니에스케 과주인다.
2: 이때 컬셉이네. 지저 니 다시 하시. 小美. 小美, 랑 컬셉소.
3: 나란조 김장촌도 시초인다. 단더 민매는 남아진부지. 민광르 가로여지. 야고지. 창세이 김조여지. 춘레. 더랑근제인바.
4: 나에. 나김에.
3: 김에스 진짜 봐용그제. 랑탄도 춘주마르다. 나르데데나. 진짜 봐용그제.
4: 아자. 계속 가르시야유네 태가슈다. 인字名字写过这些吗是
3: 你也印字名字写个没吧? 可都写个月的 阿家给让了生苦几个月 让月子搞着这桌钱的生计
4: 阿家让给生苦去吧亚秋 谈到海洋冲着送子 搞着这个要生命去打命度
3: 春雷 西部龙学是要月吗是 月子生命上不起我是 徐海洋没要过卡最月生的 총사배미즈바 마신에 슈하양다 로귀화라 부그시다 민두게 미디치도 사랑제대나 쳐두게 아
4: 나르드비유 니에체노 디리시라도와 마신에 부그디 하양마시
5: 다리 직신 니행직다
4: 시 이스익시
5: 시 아마 저주네게 자마리야시기
3: 소원도 저거 민두게 승마겨 다가샤보
4: 아자, 디린 손도 손이 나 티스 셰이베.
3: 어, 춘래. 녀랑러 야야제 셰두. 랑게 녀녀멘베.
4: 어, 닝메.
3: 제니 용아, 녀랑 커도 셰고. 민과 가로다 창스겜 녀리.
4: 창스겜 녀리. 아니 야오시. 제스들이 죽는다.
3: 창스겜 소나 범디 간존하러 용거지.
4: 아니 가로지.
3: 민광이 네가 나를 추야 두게 아. 아. 날 미먹고 손자. 답답해 민두.
4: 계시랑 네가 송차샤 삼노. 랑범디나를 파마과교.
5: 하지. 처음에 가르치 오래. 나 우상기 부지부 손자 파마과신 거기 오래.
4: 다시는 덥시 요마지.
3: 준례. 제자랑다 계지 제제. 랑부교다스니이. 아자게 랑무도스데오 치로네 캄부실레나 용도게 아
4: 용마지
3: 샤샤도 나마 주다 치로르 캄부치유나 샤레 랑완요 르바 제마제 나 주님도 참게 예블레 예크르바
4: 是吧 자 니 용마데 슬레비 캄부니 예발라게 샤브손자 나레 갈로 요르다 계세 우민광데 캄부송 차샤삼너 아자랑게 슬로네 캄부치요 아니 혼이 사자니 기부용구시 토마 되게 도스텔렌 처구시부
5: 아시 어 디데세도 나라스 너무 상을 라부장제 타제도 저주리 나디네 보야라 무티브라 부죠 민리
6: 와 저 촌에 포르촌데 민도 뽀고윤의 잠베
5: 시 포티브도 디데 소소주의 가스기면 제도가
6: 아마 되다다. 저절 주도를 지니면베.
3: 계지윤이 야후제슈. 가시그유.
4: 오민과. 포업디 나샴규지도 하양에 나제시. 네 로드윈피지담히.
5: 대가로라. 네 요비. 가시아유.
4: 오민과 랑남규대직도다. 더도니에 간주에서 같이. 깁다슈비. 나 저춘레 비통마다. 랑뉴시. 더도 잠만 지시가시다. 수수비소 대초시. 교. 포비야 주슈.
5: 是阿妈，对的，我是哪个关系？
3: 别急，我这妈写不起，婆婆又要看女儿。
4: 阿姐，阿姐来主母，虽有呢，我爹主姐要在小雨。
5: 阿姐。

0: 수조, 좀 흘러서 가시오. 수조, 됐다. 텐상만 시험이가 쓰였어. 이다. 수조, 나 있는 예 신의 하고 있어. 나를 보면 주인아, 신의 좋아하게 없어 그리. 됐다. 나 수조 라이, 남의 수조인아.
1: 对了，你也等到了，什么时候？

0: 이미
1: 암라 힌디에 칸나가 비바
0: 괴화게가 라진린 로용 없이
1: 아차 괴화 감사
2: 감사
0: 이미 그런 곳 날래 무슨와
1: 암라 디샤 자정치에 접어섭시라도 마신이 괴화 난리유자 기랑 따다 지리 제작 안로 되시도
0: 아 뭐랑게 나다도 지리 저거 지부시키 니에 파다도 지네 자고 인주
1: 제나 저준래 난리 용미도 왜
0: 뭐랑게 거 셈호 이미 뒤즈유뒤 나시 주미주 셰롤쇼 아 고
1: 암라 니에데나 아차 괴화 난리유자 마 양스 용비나 미 자만 셈용은 삼시기
0: 자만 카르시오시 아 오시 니장아 자만 셈에게 칸데샤 니 나와 등금에 계속 마시 뒤즈 유드 나 데가 쇼 아 토도 튼다지 잔 셈시 유 지마네가 아자 샤올라스프다
1: 암라 클랑소 네 시타노세 기랑 공손 맞다
0: 오 라메 나룽 라메라 장게 시타 너무 소 니에산바 나타더 유나마다 차우유자 장게 나 아마 스페데너 미산바 로그화 장게 나마다 초화나 부디 장부고리 승부리 미코즈티니 야고 요마시 제자 어 장게 팅외능시 나 아자 샤올라스페다 고
1: 됐어 아차 샤올라
0: 게마사마 회다 유레마도 신다르 교와치 요마시 문에이 교와치 요마다 어 강에 가르유네 마세가쇼 니에로고치오 회다 유레마도 신다 가게르 교와치 요마다 고
1: 됐어 됐어 암라 도세라 마레 아차 샤올라 도세라
0: 어 도스페다
1: 아 버리 디오 아차 고이파 가스가라 참참차가 주요르베
0: 주고요 마시 베나르디 워르다 참지 랍제날 고르기 과 주고시 총기나 린조 손자 샤루루차 하구미드괴니 신다 과 종제 니데그메다
1: 오늘 전지 제나는 용마시 미 주무세디 파스 고조 마스케비나 제마치랑기 사우트기디 파츠 탐치 어리스기 다과 난디에는 용마르바 디리는 피 아프스도

0: 아니 지리난 잠잠 대제 고정 망스교에 나다.
1: 니에 뭐라 치세.
0: 딸딸이 지랑 구스 염해 봐. 지대제나 용야 염하러 봐. 양면 니 됐다. 니 아자 치세 잠잠 치죠.
1: 랑게 치고에.
0: 허. 걔는 말에 아자 샤라. 지랑 둔다. 니에 둔다다. 걔 가려요래. 지랑 둘도 없나. 니 아자 따도 야구 치죠.
1: 상조 대유배.
2: 마케메.
1: 알레. 용아. 다시에는 기니 교시.
0: 아, 용아. 아자.
1: 오시. 뜨다. 녀사는 아야치. 탄도 모랑 초고 나쁘고디 하양 그 손자. 내줄하는 용고 말다. 네 봐도 섭섭치 아. 계속 내줄하가 시다 레라보 시우메.
0: 레스. 아자 샤라. 기란 둘디 없나시. 네 아자 나도 옆 제죠.
1: 다 교시.
0: 아자. 마니조.
2: 아.
0: 디네 봐줘.
2: 진.
0: 그리다.
1: 그리고 아.
0: 야야.
1: 섭섭지 아. 네 봐도 섭섭지셔 아.
0: 됐어. 나다 먹어. 두 점만 하시.

0: 기니 로봇 찬스케 하리나
1: 나니 텐즈 지동 야구 유자 겨즈 찬스케 무삼치
0: 보순 찬스케 아디 먼저 나트 치리 마모 고바 남자치 찬스케 하리나
1: 아 지자 디 디디 삼라 먼거 다음에 나래 삼바 미니 참부촌 다가 집으리 삼쳐
0: 좋다
2: 무시 우민매이 천진구 투급 치다르치구민 처지 응사체네야 陈建国我所仁义的康徒力格无名美安扎亲部吕布婆婆养前途心同马的无名美给这满大几谢过三家陈建国也给这刺激家没骂为无名美体味紧能给你团年度如何给如本给怎样退步仁义了爹爹通格无名美这些对车途途的 가장 용충 인별 소란충 더블레바 우민매이 천보순이 듄토 정이 쥐장 헤미 인퀴체스인데 코뮤심소 천보순이 정이라 이치체스 천建国라 특시엔매바르냐
1: 아 지저 말레스
0: 니에르와르 让给森姐姐保顺的姚姐姐穿姚姐姐
1: 姐姐让落地不起 你也保顺了三百多大钱穿姚姐姐用啊让给姐姐这么下着这么下雨姐姐让赵春雷猜你嘛是不是
0: 猜过雨呢你猜个主意我主意的
1: 啊啊

0: 아질라, 드링에 잠옷이 뉴비.
1: 赵春雷, 让我那弟弟懂吧，脱不啦。 라고 있게 아, 谢谢大你，多多용기. 차대를 시키용 가리배 구이래 아.

0: ཅུང ལོ ཀྱི པ
1: ཡར ཐུ གི ཡང ཉི མེ ཚ བ ཆི ང གོང ལ ལུང དང བེ ཕྲང ཤུ ཤུ ལོ ཀྱི པ ཅུ ཉི གོ ཆི ཁུ དེ སུ ཐུ ས ཐུ ནམ ཤི གི ཁེ ཅུ ལ མིན ནེ སུ ཡུ ལ ཉི གོ གི ནུ བ ཡང ཆེན པ དེ ཡུ བེ ང གོང དང ཉི ཁོང ཁ དུ ཁུ ཡང ཚ བ ཡུ རི ཅི བ གུན དེ ཆོང གོ སོ ཆི དུ ཁུ ཡང ཚ བ ཡུ དེ ཝེ ཉི གོ དང ལུང གོ ཆ ཅུ ཡང གོ ཐུ བ ལ སུ པོ ཁུ ཅི སུ ཆེ ལེ བུ ཤི ངོན ཐོ བེ མ ཆེ ངོ དོང ཡང གར བུ ཤི ངོན ཐུ 칠르드디 로게바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2: 디링아주 로게바주 함디 아니 레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조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데 샤샤주 어디 직스도 당바낭탕데
4: 데오 슈슈투알라
3: 나세
4: 양우 슈슈투
3: 저는 레바데 피부드웨
4: 다디 하고마스발
3: 디 로게바주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5: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하고도 공부해 주자마야 양모시오도
3: 그래서
5: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치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5: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5: 그래서
6: 너 한국인이야 건달람 사고 시텐덴 로지바도
3: 어디 기란 그 추부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0: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콩키 콩부친치 티니 통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갸 힌 코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도 심주 당 사베 체베 긴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니 취구 제휴 조당 야부 메발 요상 치토 태디 슝 치베 함티니 양싱 시워타 함티 딤슈 치웨 콤보티 뒤 대신 기베 천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디타 총야 개베거 강바 초용이 대교 치토 티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 비 기베 심체미 태디 슝 키 나모 키 치부용 축제 치베 티친라 치부초 티친 조부용타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게 당 곱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0: 뭐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타 양규 강탕라 민네 주고 제바시인 함디 둘라 지고게 뉴베 된유베 상외 된버 진네 제달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외라 처주타 티두 고토데 뉴베 된유베 딱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거기에다 다다 찬이라 고르나기 고추 거기에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계급이 지마나 시간 팀로 로스도 뒤 막다르시 중화 미마 지든 계급 팀종 지자 로스의 팀로 이론이 생활에 더 주지비 지진에서 무슨 협작제 다양한 자기사
8: 자들레 돌도 주게
9: 자가디스 스키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시단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맨스리 제장짜리 견치민도라
10: 짜나고 야구지 체육이
11: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와리
12: 또 세감의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디레 링지지 포보다 아니 주시에다는 최야구지 링기
13: 짜야오시차샤 도시에
9: 出口下了
1: 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起落了呀你没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那不帮不也不起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重镇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米州三边窝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卡追韩立方从康

0: 담이 콘세제나. 상게 미카시 세브라 집에.
1: 얘네 소르시나.
0: 출래. 다랑게 잠은 주마리. 디디스 지리에비나. 니사마 삼자용 좀 제 말해.
1: 하얀 많이 가요 마세로세노. 나라도 갈름네르.
0: 출래. 얘디나. 로그화 남군 주지도. 브라시에든 손에 있죠. 지체나 저 하얀기 부으면 줘.
1: 이승 마시. 부부도 지체 랑이 줘. 그러니 잠시라 두고 지체는 긴이 가로 이 줘.
0: 예. 자, 잠은 좀 마시라. 나야 할 수 없지 같이 유.
1: 예. 오시. 네 잔상만 먹고 가리네. 라포체 준우 신이 제시. 마세 긴이 잠시라 요 두고. 디
0: 잠만이 가요 마시라. 저기 신이베. 네 베드지 와치 사디 장마다 매바 네 로그화는 시기 총스 범된조 미데그리베 아 샹티시 마로다
1: 라쉐다 영니 보디 바보 수이너 로그화 스니디 마 통고 수이쇼
0: 예, 맞습니다. 우리 출래. 상가가 세제 영이 듣다 가르지.
1: 오시. 로그화 잘라 가시면 나 내셔. 랑게 바키고 와. 오시. 동동아 로고시다. 랑랍지다 타 니부 송자. 모란다. 게보 수저와 치고 유메 야고 중로치야. 튼다디 인지 세브 수고이. 오야 주나.
0: 예. 로디치야. 네. 야부시 중와.

0: 지저 러 연배.
1: 어.
0: 체망체 스차 보신리니 센지비. 나들이 라시게스. 제자니 알아더스니. 동어진주니 야호시동아. 타잔한 던더 탄지 남산 차비.
1: 제리 랑가스베.
0: 어. 지자라 알레 저스데다. 야 저스데다. 지서다.
1: 영아.
0: 근데도.
1: 시부도.
0: 재능 알러디스. 니마 나르 클래스 수뉴메. 탄데 보신다 찬스 게자. 나무 야고스 치워지 봐. 니스베 클래스 임부메치 보신가 갑체 아인 삼지.
2: 아 로여비.
0: 로여비.
2: 아 씨, 기니 로여비.
0: 어어.
2: 디 디 수수브레.
1: 미미게 수샤.
0: 바신, 제만의 라레다 제스는 년년 다 갈았어요.
2: 小美, 라한테 제 야가라.
0: 아지, 라한테 제 같이 가도다. 되다. 드리니 알아니 기라니 야호시든 아. 보신, 야, 다 채서다.
2: 디, 나래 형 봐.
0: 얘디 가던다. 아, 지시. 야.
2: 아.
0: 야. 심부득해.
2: 심부득. 지저가 쓰여래, 심바.
0: 기란이 서기서기치야 니에 탄린가 친구
2: 좋았습니다
0: 영아
2: 나란히 니에 직도 지저 니에랑 가게의 나란히 유일한 신임도도야 마주마
1: 영아 시라무도와
2: 어

0: 밤이 남녀 천사 얘랑 침 차차부터 쇠비 是吧?
1: 시
0: 중뒤는 얘랑 참치 손깊치기 미 원시에 배시고 얘 앙탕 고쇼지 미다 갸르기구유
1: 시 주저 유사 나 원시니 유마시
0: 미 그 뒤니 랑을 경한다 원시에 가리미 시기유비 랑 남구주 사자사리
1: 주저 나하고 호다니 미두
0: 보순 랑 남구주 리마도 꼭 말다 얘 쌤나 두 남이야 랑 보고 쌤 사지 미 수지게 랑고 호다 주 말이
1: 수지게 나하고 호다니 미두 주저 랑이 니 가르쳐버려 가르쳐 유

0: 지도 카바 레고르게 고치 추추 직추 추추 직
1: 여튀기야 님의 차와치 나공 흘롱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남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디 유베 나공 당 니공 커디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 총고서 치디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숙불 켄치 숙체리 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부 신원토 칠루주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당
0: Logi Padu Rigor Hammy,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ming, Chugu Chevashi. Lum Di Tula, Jigog Nubatin Yube, Sangu Timborzine, Jidar Gotula, Bushing Dimshi Tiw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iwe Hamula, Chirju Tang, Tidu Gotu, Nubati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Yimata, Tata Chanila, Gorna Gokokele, Jumigu. Penjong Logi Padu.
2: 卡卓卡斯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
1: 自信给你就来住别民族的问题给冷脚特别给过你民族的公给沙外街头了民族给巨人狼卡家美国的汤那我老婆都没被托你小军刚要没把眼泪上头军统也没你这汤铁外人心给也没你了偏不约巨人用了小学月别小学不去了给连月卡巴昂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
2: 拉斯娘陈朗富康面康去年对部三百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年是个子路木菜地块卡住清笔堂那年面菜从康老个重点年同去管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那年面菜从康大娘长阿基沙这里多路多住个这个地是给我开药嘛的让不老亲亲的嘛的喊你放的白去是当的爹娘的就是做呢人中的面子人
3: 车站站了一段清明都了站
2: 哪部也不去吃鱼所以这门有了店家韩立方派去当的这个人都是干部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口有呢推出地来人自己婆婆当俺的休息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派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部的人当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去当南部了呀哪部帮部也不去要的
4: 韩立方的我那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姆拉的班的文字也不是老弱了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民主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体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心给明年中路苏的面子心就康堂应通参在娘这期明了七这级别七心七不比于因明了大姐前子明年给年团委呢先托了肯穷给我找你些毕竟避免堂铁外人心给明年中路苏的面子心就康给俺这苏的给面具起的三十多点月经开连帮点卷个堂明土脏事木久则雨普尼东哇王子娘苏借雨 开始起来，米热不热起不烫，米塞不米通哇，米就甜不，米干不说给那天月子。毕竟避免糖，铁外人心给明年中路苏的面子心就康了撇糖。我要了卡巴糖，从康南那边给观众个就人民大街糖，人民娘们能晓得，过年撇巴个是学三年，他是创给邻国的小人，花花丛中给人长。录制卡巴，两个月估计，初期俺俺俺年初，几顿松也过过过，对俺年初。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급 구시 디가르 컹리 팅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바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다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도 구도 켜진. 갸 중위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가르부 인신 소군의 아지 발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워 뒷부대 중이 발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더워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식 경주 리자와 경주 기류 기재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내 18 송류 경주 시내 날 숨바다 숲을 징체라 미 니학잠타 기재 지기 숨기내 18 승기유배 리기 봉류 최내 숙덕 치슈시 권주 찬염 소유니 로니 슈삼지 浪过了爹呢，强男真别浪牌多，养忙不同之余。混子军都凶狼他，米林为咋当脱了，养那国姑呢咋死亡？

0: 관주네 아니 명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1: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2: 겨우 수수도가라
1: 나세
2: 양우 수수도
1: 저는 렘바데 피부도 왜
2: 딱히 하고 마서 말아
1: 디 로게바즈 함 난 기라리아 피아이 네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네네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네세
3: 아 대외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1: 다치나 렘바디 기라티부도 왜
3: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1: 다 기라 책 틱스들레 부야이 기라
3: 네세세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라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라리아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여튀 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미네 세유라 니고키 뉘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콘 커뒤 켄양 참부휴 리제바 균디 총고서 치뒤 켄양 참부휴 대외 니고 탕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켄치 숙체 레부시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부 신문토 칠루드디 여기 파주 니고치회 당바낭탕
5: 여기 파주 지고함니 지고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체험시인 섬디토라 지고기 뉴버된 유베 상외 덴버진네 제다르 고토라 베싱 딤시치회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탕 티뒤 고토베 뉴버된 유베 닥제치디 팅에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츠고르게 이마탕 다다 찬이라 고릉압기 곱주 거기에 쭈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신의 누강 편종 예라 누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주로 예동래 편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 좀 부르기 중부 신의 누강 편종 예라 누강
8: 미글라 딱제 제네 明年기 년가 列车 비징 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탕 인통 천재 냠제기 明了 지제级别 지심치고 비규인 明了 딱제제제 明年기 내통외년 신토블라 큰중경위 로미시 비징 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치도 사도 되유진 개련 방된 주영아탕 미토 장세 목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세범에 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 비민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수리면제 심주칸라 피탕 모여라 카바르탕 송칸낭 리편기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내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종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9: 허브지 개바탕 너주튼바 나 깜부소기 너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순하리 주위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동화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린 낭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바탕 나와 장스치네 게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니 개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지니
10: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니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9: 아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주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11: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락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바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겹고 카깃골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참제와 첸리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당민배 주람 털와 신배 키르수 야바

0: Tiring anzu lo yeba dru thamdi ani lemba k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i nyongzo ngone di kandere dosi daga dron.
1: Te shabsha ju ode chik tsuetosh taro nani nandwe?
2: Yawu shushtu wala.
1: Nase?
2: Yawu shushtu.
1: Chano lemba di tibu dwe?
2: Da di hawa masu wala.
1: Di lo yeba dru tham an kira liya kuya ini.
2: Nase nase?
3: Hanguo di na ti tublo, boyo shi dado. Ha guo do gongbo jie du zangba ya, yang mo shi wudu.
1: Nasi.
3: Tewe jang anang zu ya ga cha wu dang, chu gul chi mi na, ngon ne nang da yung su re min duwa.
1: Da chi na lenpa di kiraan ti budu wen.
3: Kari pa zu sa chik sa we ni.
1: Da kiraan che ga tik su di le, tuya yin kiraan.
3: Nasi, nasi.
4: No, hanguo di nye gong zang lam zang guo. Nasi ten ten lo ju ba du de.
1: O da kiraan ga chu bda ga lam zang, ti nang su. Da kiraan liya, te ga piwi.
5: jidu khabar lewor g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6: kong ki kong bu chin chu ti ni tong me ga xin yin la xiu mi sui xiu ga yin ko me kong bu tang bu ti xia zhe kong de le lang zhe wen dang zhe du chu kong zhe kong bu shi shi ji dou ki ga cao la qiu ye chung du le su wa xi tai di xiong qi bie lam sa bu ni qi bie gang bu cao long yong wei qi tu xin ju tang sa bei qie bie yin bie qi bie gang ru cao long ki ke ju tang du ni qu gu qie yu 卓当也不明白有生企图泰迪兄起别浪提尼杨行西沃堂冷提顶秀起为恐怖也对迪行级别从浪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堂冲压给别个钢板超用意得叫企图提出浪着银别浪着给他给级别心车迷泰迪兄起那么给起不用出借级别提亲了起不错提亲这么用我堂爹堂昂擦龙用意面对秀 함 차지로 걸 야탄 곱주고 고인라 걸 야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단위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탕 니콘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룽고 철초 양고 토블라 Sukbor kyunchi sukche lepo si nguen tobe ma che, ngodong yang garbo si nguen to. Chilu chudu, oge pachu nigo chikwe dangba nang tang.
7: Wei, gena, kuchu chujie chola shusha.
8: Kaji be, chukulu be, chujue hoxie gyu be.
7: Ah, zi.
8: Kangyo nyanlam kaba dongda nyingbudi tsamsho. Zhongko kujengi kaba dongda sawa, AI kaba dana, tewe ngosar shen.
9: Ne shoge duzi. Zabli yangzi le gyu be. Mündün Kato yansa be Hase büli gira
10: Chajya chavdoon kimdu chi Kangmi tsambara chajya ji Kimsan yola uygu chajya tu Chajya chavdoon yonzu kip Zhonggu ji jin jinglu kimsan Ndeki pinzo kimdu jara
11: Sajun chi ji Dobjo sabupi Leri gichi Tengila lunshu ji Mao Liqi, Sanbe Guishu, Gyechunqi, Jijingi Bogdun, Tunle Yibaki, Rinmu Guishu,
12: Zhonggu Jijing.
13: Yami Kimbe, Nenghung Dibu Mipetang, Nenghung Kakba, Nenchu Yangsi Dunba, Gona, Guyukur, Lopzi Nidu, Lopzi Jikchen Jemotukwa Soki, Yami Nichu Tunsi, Gyokbu Qingpi Tangdu Pipetang.
14: Qingpi Tangki Tunse Qingpi Luni, Gyekabki Qingwa Laki Yubi, Yami Natsu Jusi Xin.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5: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므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6: 짬마 찌찌 마보 종그 로드 제제기 제주게 가부치베 류제 통제 준우초 대비 가부치베 종그 류제 덴데 통제 종그 로드 제제 키 동양도 조 류제 덴데 짬
17: 허브지게바탕
12: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타 나와 소주 하나 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스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칠레기 십주 토네 깨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17: 유파 나다 나와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칸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12: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8: 코위 결원이 독재자 민바라 레워유도 조이 준대 세기 티신 나라 나르웨 냠점이 千不一吧 난자신신 北戴河坡真有巨切 냠점이남 정주小로
19: 明了大界前年 明年几年个列车 毕竟避免堂铁位人行体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 迎通参在娘之体 明了几者级别 接心起过必须赢 明了大家前在 明年一年对我们呢 现在不了肯穷给我们着迷思 毕竟避免堂铁位人行体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体 按这些苏德给面具起的 三十多对于金 铁链帮电卷个堂 明土藏西 木久则雨 普尼东瓦 王子娘素借雨 계시기란 믹럽지 집어타 미세범의 통과 믹주튼과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민탕 대외정신기 민내중로수리면제 심주칸라 피탄 모여라 카바르탄 송칸낭 리핑기 공중업주 리미딱제탄 리미냠린낭쇼배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내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화호총총기 인장 루지카바르 레고기 구지 주지앙아 아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아니추

0: 엄지라게 내 나지디 긴제도 송고도
1: 내지체 게임도 봐라 엄지라게 궁에 야구수
0: 아
1: 네 그다 긴제 구수수에 없은게
0: 용아 내 시에서
1: 아 레스 잡쇼다
0: 잔로 교시 레그만 구여져봐
1: 쟤는 인생에 얘기랑 다가 용주
0: 용아, 잔 교시
1: 용아, 빨라 용아 공연 영수해라
0: 요요
1: 그다 유나 세바 교수 빨라, 쟤는 아 주인다
0: 용아

0: ཁས རང རང གོ གོ ཨོ མ་ཤ་ བེ
1: རང སུ ཡིན པ
0: ང ཨོ དོ ཅི ཡིན
1: དོ ཅི
0: ལུ ལུ ཚང ཅོང ཟུ
2: ལུ ཚང ཅོང ཟུ ནེ
0: དོ ཅི ཡིན
1: ཨ ལེ ཁྱ་རང ཉི ལུ ཚང ཅོང ཟུ ནེ ཡིན པ རེ མེ ག ན་ས་ ག ཡོ བེ ཨ
0: ཨོ ང ཨོ དང ཁ ཁོ ཅེ ལོ ལ གུ ལེ ཤ
1: ལོ ལ གུ ལེ ཤ ཨ
0: ཨོ
1: 교수 가지신소. 엄지라 갈송도.
0: 응아. 맹갈팅 가셔쇼미. 엄지 시야 제비다. 레카게 마시스기. 수고수베모도. 특히 차키 메브자.
1: 그런 나선 저 그저스 포브리.
0: 네 세브시마소.
2: 시마소 가세데. 오지게 치도 야오제 마셰브제. 호주 레가 치세 아담소자. 텔만고소자. 오던도 미페나 주제.
0: 탄도콘즈

0: 대지 속균 쇼사 치샤. 네 삼스던드 나즈 총소 로마지 스신의 네트 요마지. 이네 아담 소츠 좀네소.
1: 왜 알고다 알고다 알고다. 샹게 졸은 나서 보야디. 아담 소츠다 좋아요 쓰이베.
0: 샹슈다. 규긴 디제 마지.
1: 아담 소츠디 샹게 네트사 좀르베 아.
0: 네스나 아담 소체 쪼추 루드 네슬 하메조 쓰기유.
1: 진짜 자원이 리스이 마지.
0: 카리나.
1: 으세 자삼르스던다. 아담 소르 좀바 계획이 세실 외부 거지. 계세 세지 말르나 쪼추 마지. 카르 담베 급데 니칭아 창장 전승이 되세. 네슬 하는 용고 말다 세비.
0: 쟤는 미리 갈스도.
1: 민 알르 예야치 낭다 요나 리스기.
0: 쟤는 안 쓰총스니 아담 소자 라브 교가 중에 춘텐다 도지 능신기 미망고지 로세트야 카리나
1: 망고든 데스 가스레 미카세지레 메바 머신에 가서 둘이나 세제 련교로바 나사 마용 시르비아
0: 예 로세트 인교를 쓰기
1: 로라 나스이바 미카세임도 요마시 니 미데서 팀모 망고르비 오타 미디게게 타마니 베티 투고르 게브제 팅그지 아담 소자 미망고 타라보지 미시다 마나 김자그제 디 정도 상게 뉘브 상르바 마르베
0: 상게 아담 소자 네트 가게 요마리 스워르바
1: 난다 요마시
0: 용아 제너 나즈 졸 네스디를 하야 가레 니 총수 시다 티비 시토 총수 샤오총 코소 베샤샤비나 미스 초세 제시샤 나즈 초주고 나스 포야 가리나 좀세 가베
1: 아 지수가 땡고 그니 라브라츠디 자게서 바가 다냐 김세 니에데 오르승도 고 니 엄조 양지 니엔데 유다 아 초데디 니엘 제류 고시 제마시
0: 어
1: 텐더 신메체 스웨이 고시 머신에 남식이 유긴 여러분 탈로 템버티 투사 출로죠 하고다 쳐주소 큰 지대기 유긴 대소 딱제 제어로바 내줄 하다가 아담 소트다 저와 여슬음네 여러비 팀미가바 샴나고 없다 캐그로리
0: 세네 디제
1: 아담 소트 주제 야고 세 주무소 로세나 창매 좋아 야르시라 치무스고
0: 제제제
1: 야 졸라 나서 보자 네 삼시 투기 라는고 고요도나 네 장자 전란라 로코치다스 슈스 제고 초선 녀가 공이다 무 가리네 클릭을 용거로바 시장게 진짜 맞지는 용도고야 띵우 커블리 잡다 해 하러래
0: 네 우 커블리 잡으세
1: 시장게 치단데 총기나 갈스 유메 시그
0: 갈스 오래
1: 네 도우 초사
0: 가리
1: 네 도우 초사
0: 아 씨 네 아담 소제 조규 다브리 시다 제메
1: 제마게 치단데 네 도우 초 제도 와 알레 여유 중이다
0: 나라니 님도 20 정 말베 아 夏大雨，永固永固雨，支部书记果然呢，开仓库检查。大乔马姐，让给你考察，我是孙大，出钱。
2: 嗯，
0: 你那新买的翠绿，新给那个啥，掌柜那个出仓嘛，当下是个解决的，人家那头还是多丢些。
2: 永啊，你要生气，
0: 谈得来就。
2: 永啊，他的心说，
0: 我呀。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건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레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생애면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또대 간소 한국이 진짜
1: 미글라 딱제 전에 明年기 年个列车, 비징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塔, 迎通参在酿制기, 明了接这级别, 接心起过比喻音, 明了大家切记, 明年一年团委员, 现托不了坑穷给我们找你死, 비징비미탕 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塔, 按这些苏德给面具起的, 萨尔多对于金, 铁连邦电卷个塔, 明土藏西, 木久则语, 普尼东瓦, 王子娘苏介语, 계시기랑 믹접지 집어타 미세범에 통과 미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수리면제 심주칸을 펴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칸낭 리편기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사네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화고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듀앙니추
2: 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女兵上阵国统局的夜东的地方盆中的娘都不见透明偏见也不见中国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也没给别人弄空地不灭不烫弄空卡吧那去养死对吧国哪国有口老清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皮糖
3: 青皮糖给吞些青皮露泥给个皮青蛙来给鱼别也没拿出去洗洗最新给凝聚列出别面出的温度给冷却特不冷给过年面出那空给稍微给特不冷面出给巨人狼给不给没过别糖那空了普通没别糖的小云刚也没把也没上头云通也没捏热汤铁外人心给也没捏了偏不约巨人用了些不些鱼别些不些鼻气了给脸鱼可把昂着来我给估计出松姑姑 古初松三年, 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青笔汤

0: Jibu Shuji, Zhurenge Chonggege Chile Kianwange Takja Chebe Nyinshu Kisha, Jishen Ardam Sora Nisu Yu Gyumari Gyumse Shinda Yudu.
1: Raga Shoda Gyugin Hare.
0: Jishen Zhurenge Shemna Shi Chunggu Nisu Ha Yudu.
1: Chunggu E. Chena Zanggu Yongla Zog Yun Chimbu Riba.
0: Dinde Yingiri.
1: Nga Zoy Chongzo Mado, Chongzo Shinda Nisu Ma Laya Hare A.
0: Yamsaya rahang rishya, tati...
1: Mangunia yi qi msu.
2: Chazanji la, bidib chungi yori, bidib riri, gor chu ri. Lukru su shu da, kyun dong gor kaza ni ri.
3: Chungi gyur chu!
2: Tagari, chungi gyur chu.
3: Chungi gyur chu!
2: Nda, lukru su nga shu da, ni chu.
3: Chungi!
2: Chungi, jik chu.
0: 春天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爷
1: 디네 년원에 고생했어.
4: 에, 같이 했어.
1: 나서 어. 총기 구조 성격 중에 나서 알담 소자 딱제 제배 제부터 퇴시야.
4: 그제 제도
1: 장모 세실 의원 부르자.
4: 디 제가 산 거죠.
1: 제장아 고생은 도시. 장삼동다. 나서 총소 로망고 딘제 나러. 네수 가게 형이 오마리 주바. 이내 알담 소지 개배지

0: 모두 퇴기 제주는 용그룹에 용도야
1: 딩우제 다양 내도 맞지 다만 멋이 나가라니 스기스기 쉐고 삼추 그런저 아담 소자 조주 장세 제약이 직제 매배 가라 구유 성격이 도시 매보다 침교기 도움도 딩오디 첩지부다 다만
0: 제제제
1: 니랑 로브근 제쇼제
0: 제 상해 세바 김제도 나이 못되예 라상로스다 류상 정조 축부 차지지 아르다소도 도스고 예비는 야장마 용고 맵제 교부 체르다 자에 류상 정조 미선자 샤신 유기로 봐 슝드다 게르딩 체도 상해 소고 체로
1: 다마 랑섬 주의라 니 삼치 두기 랑게 유미소 소화 기부시게야 체도 용버서 요시 니 신기 이내 당당하라 좀 니 줄 하브다 논주쇼자 요상치 오르다 아장자 논주딘지 나랑저 총기다 존나리 요르지 나저 켈링구유 이내 로체콘라 참무딘 제제바 변조 피게다야 치도 구유 숨겹라 나와다한 요마지 제자 아담 소저능시 킬레만 고치게 되다 뒤인지 르도만 가수지 오게 무소 나라저 징부조 주빈람 치우리 이내 구유 돌균 다음이나 르도 치부스 마르비아 랑가 탄데 노주디 나라주 여산 투부고지 심마도 지름비 나조 급도 등거다
0: 예진도라 서르친치지게 저기 수비 내주로 봐 대신게 나라 템포 더 스탄다 캐크로리 준데르 봐 니라를 쇼텐 저 꾸치 저고 온거 정모 탐에 접시 니라를 쇼텐 저 꾸치 온거
1: 디제 유마시 다만 디니거 정규기 미러만 그 촌에 대기 내도 침부실다 니라 로고 제비나 참만을 기부 봐
0: 상계 전다대 주도 지고르바 계세 미신다게 주도 지기 유비나 쇼텐세 니마시 제마레 아 란쇼다 상계게 시비나 내서 다 줘
1: 그런저 아담소 주능시 총계다 조나라 조교다니 길에 망타 주요시 계세 니랑 로고체나 상다게 제수시 니 공조레 로고체고 계르 근데 저래 아니 别的 심마르베
0: 지수정윤아를
2: 我们要杀人！你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我们要杀人！
1: 他能看上去超级不结结，老可惜了，准备吧。
2: 好嘞，那我有啥子办法做嘞？
3: 咱们让个谁开始学的？你还是教的，让咱你们都用别看面子耶，你还是教的，让个学的。丁哲斯的，年轻个月，咱们二当所指的电器，罗开始做完几个月，穷子，乐通个面的，你也三不写土个，俺乐通个面多，伊那去让谁写的？罗迪个拿了。
4: 也用不合算啥多久？去了，做军训去，同样要嘛些。娘，藏么西下？既然是没忙过去了，罗才这多，人嘛的，三百元宝给每日这偷塞着。
3: 其实我连国家兵的，你那子的，就要是玩的要嘛些。那是这样我。 接了他屁大臭屁，现在场面嘛接不起了，俺做半山虫族，当队去这个接不着。

0: ane xeb na so ni shu zap gen ne sum ju so ni zi ji yo ge yu ge ta zhi chi di ge ya ge tu zui de ke du re sen ji dan qin de lo zhuo gen ne lo ni zhen ge bo ru de zhi duan a shu zan di bo ru de le du chen ba a ngan zu ru guo da mo su ne gang ge lo ge jie ko so gang ge ge sa bu ba an cham ji gu de chen ba ko zhi chi di tuan si me jie a ngan zu qiao qiao ge ya de ya men ne ru guo ge ne ma tuan mo tu gu de chen ba ani 수니다 루고기르레 제게모 투잔 미강가 땡기 메제 카지 니슈 잡게 레게메 카지 양숨주 소니 찾아 유업된제 워든제 지샤
1: 소세야 디문냥아 주 투균 소에 넣어로네 메도 미루에 지레라 데야 딱지나야 디문에 개짐 지라래도 마세 있는다 속보 지용게 속보디 단차샤미레 소세야 디야 코에나로 죽지 개진 지레도 아 같이는 소에디 송텔라 근데 샤이나 드링게라 코나리아 테가 근데 나오잖아
2: Angela comes on. Poka did that one near 13 Dodo Saral. Take a day in Jolly.
3: On the crank, Troy, I was Rasso now so. Tangan's toy and Kazi getting there, Sino New Giri. Though Benabu, ma, Ametron, and a kidu ne, kinda so resinis you got in there. Yamena, Boo gets a dawaji, now lolly, ya, kinda so, Tobiago gets his knees in the game out in there. Purina, Mangusige, Nezutinja Tomina, Sienanda, Dine, Dide, Care, Numdo, Sorin, the Sinan Dua. The Munetian and Tuchile and the same, the Dingunet and the Gundang and Tutinja Zirisha. Tanzo, Nima Labda de Lobdiga, Chasha, Vinejanzu, Mishunga, Ineja, Diming Ran Yori, Tanzu Gagag and the Sevina, Tansheng Yasri. 디 카리지제 중교레스는 따부 아메 저거나 찰론 제베 그림나 로러 아니 만조 찰론 주도 카지 군도 주도 만조 부구소 등기 수야게 노수사 주와 워디 녜르 게브잠 그마도 고신다기 근유 다딘데 큰 마르사 워디 테르다 만조 넘 군에 딘데 시나다 기신네 주인데 준비는 시난 저니네 최고야 고르 민도르 워디 수야인 안테네 기시 소디 마부 기드네 소디 케세 쿠요 게베 소르 템보 메베 소르 야메나 소디 카지 쩨노브 체쟁아 주부구 수니다 초도도바 수바 삼산디 제 임비나 맞어 멩가나 치제 부구 소디 마니네 고샤나 지그리 다딘제 멤버체 케세 소디 템보 유브다 제 임비나 아니 맞어 무투 소디 카이나 샤샤 아니 등기 쉬는 시 부구지 단체는 로 주년 아 주미 겐게 소지도 삼바 아님도 소디 제주거리 워디 테랑 아주 이제 신나게 나와야 민두
4: 드링기 레제 딜라야 포위네라 팬베기 류종 조작바 셰바디 럽기 인다

0: 当今他跟着年纪，习近平取得团结前提，定价给他在丁宋结果的建议，你说哪话子？梅林重点，当年想恐怖着重组他，每到总、每到重点，马的重组，大门后面米里乡控制重组，播种、车磨重点，东鹏团队定西所属，王俊正去，金木了西部他，你说什么嘛事？习近平当真做足够他，米里团结，人力他，如果人家们这团队批给。 蒙西罗斯索给列团主持看到那话是，况且当给列个多数情绪给西林了点个几个月别，习近平去当做广告老将他拉到顶上去关心，西林当真做总统去给乔永年兄弟讲过他，国际崩解杀定他多起动话，连起被崩解总统去给他们前七八届前呢，西林当真做给乔西他真做给女不起了当头，人卡当真做秀美当天图总统去过他，中华美丽集团操办独行二位点做去关心，中华美丽集团操办组队去给关地当年，给个给继续给伊缺点东西去了动话他，几个几天去制作给出击他，第几个月苦了准的，美丽卡瓦尔平时中午他别的，你们这些去给关地当过。 看点比例天空的改进七里了点规行，看点行着来他，纳西边角批给胡大动画他，行列团在连云西扎几个规的动画，团列扩展努西塔人当扩展七里当地，行列他人列如果在你们这顶上七八塔，创始如果人波七个规的动画，创始你们的边角军队。
1: 改到七十多万，开边经济去，南水推上所挖掘钱呢。美丽卡给忙做了，偏把体外忙我转头把钱归把借给，你说哪话事？王军镇很多，他咱们阿东看到片面，列团主席预备，记得密码人到班，怎么知道话事？况且列个人规王家等在年不前呢，穷子年我过七八趟，人个历史我得懂哇。拆给牛水所给七头卡，团结前的，定价他电信给制作苦六三不是转轨，当时妈妈给读书记录这一年，他咱们多少东话他，电信前边南水推上所挖他，现在了电呢，人到读书他，没他们不起了动哇，人女特送做转钱呗，就在广东动哇借钱的，给可给定价也不送贵呗，你说哪话事？
0: 播种、沉默、定位、纵欲机，拖杆忙不是，水果能够。王军镇去，杀鸡、宁德军警切瓦塘，雪山台北当地实际地位切瓦最能切瓦塘，加起当运列车别，关心集团塘团结别特区局车团前的，制作人路停车间给平江三百组军护大切瓦别，你说哪话事？都是能人，王军镇去，宁德切瓦卡了特别重点了定价抗力哪话嘛事？见面列团主票贴，浪起样对哪不是？
1: 况且，票给来团过了几个书记习近平的单位，各国开前他，突然三边当给票用自己住了点呢。来团看用了，激动吃关心，电梯你给他最人心给团结了跨顶十连不谈，松江你他几个突破七个，日常给宣达追求七十多关心。习近平给突然三边中国开局点边，制作人路给广播老将他六点七个天，七十几个人间做二几年，加起当运列七百，天南去北七里趟团边几点到瓦塘，得特马玩，文字顶十七个关的东区天，浦三给贴心点到东瓦塘。
0: 当时所讲，六零组织列团了，关键阶段为读书千百余万千块。七夕给你提起手，七十多块钱，忙作业快点了，新郎为给接他呢。当给三队这个选项，再叫四句，西林塘美丽卡给忙作去，提价钱呢，跨度不谈，年度不，新度不，团聚度不接，给零千块。
1: 建筑科学七十多块钱，让到俺人体列团强勇给别家谈，制作批给单位全用去下呢。什么是全国谈？新旧工地当官不谈？来给团委谈送的钱呢？团员去给他们进钱的，当中央去特区规制谈，让用家单位给来给啷子六点钱呢？偏这团员给零钱块不借给，你说哪话事？王军正去团结是团结七个人，七个人工地当呢，偏将有人得亏谈。
0: 北大狂飙勇气，猛士点不顶过，这样，金融给各电价大话点不足归行，免得运动车就他用车的，制作车用车别就在巧用的狂多当年，中华美丽集团做不足够，管理多话他，都是送给老师家去，顶色别呢，团结他电力给七夕他，制作给那把三点多当过。 폐계기 섬시사바 차잔타 양다 초영제기 권에 락달 제괴싱 창괴바 숨타 편도부지기 지랑자 타용제디 유포탄 듀바타 개균 섭리체네 링내타 유고튼레 림보타 켄데 싱족레 뷰제 레동 체교로 꾼디 당토 튕궁기 렉제티 변조르기 렉제타 폐계기 렉제 규어 체괴 긴캄 문조타 숭경 조치르 숭교 타용 제괴싱 긴캄 숭경기 타제 네부 숭례 리줄롱숨타 자지싱라 시지기 숭경타 초용내 제용 제교로 지교 차괴 제디 더구이 십실 제배체 제주 투배 내된 주지 제교 탐진 제카 중주 태용 폐계 동교로 군디 후다 당내 긴캄 시베 탈비 동외 추제 균체 매바 광도 동괴 먹풍 뒤뒤타 미마디괴 냠진 타딘 타다르니가 탐진 치교 타용 치괴싱 탄점 서괴 주준 치슈 치로 당내 타딘 타탈 멍추 제기 자주 락달 쇼친 제디 미리카기 미마 라는 매배 개콘 송견타 디기 댐베 김시 준견 체교로 최준 체괴 닝지 디니 정용기 교주고이 원빈크 인병원에 계급기 남장 개진 주준 체교로 십시 주바타 긴송 후다 체괴싱 지용기 도시 서도 당내 랑도기 니부 댐베 강리 체디 人归昂 십시 주바타 괴고타 지두 후다 체토 유림 용수 列著 디랑앙 주준타 구림 댐베 권내 락다 도교 긴송 체괴 계지타계난라고이체배추제균체매발콩돌동괴싱규르주르디네폐계기각계세와타고이르디네폐계기파동치로당칼튜네림보타총기타총심냠지망조긴송시림주경소전의개공규르주체규로지규르군디동괴 청이 고요 레스 당내 지조러 고이 치슈 치료 당디 쾌공용기 폐계기 난기구이슈 균투 폐워 체구바 제기 니순나와지 왕주정기 시진핑기 등주 공고롭존타 락다 딩섭체네 등주 레퉁기 지용기 추세 균체매발 토르동괴바타 시진핑기 등주 공고롭존타 락다 제규티 팅급타 레친 투급시 링기 첩시기 랭겐 개진시도 지네 양탁배 시둔 레지다와 주바타 락린더류 숭지 덤섭체디 제싱알웨 토와타 제덕알웨 눈딘제티 롭존기 편제 뒤럽사르베 땅주경기 랍친 레시사발 군디동괴 수념 퇴배 락린도 유와 체괴 양탁배 시둔 레지다와 댐부 주바타 락다 체괴싱 지배 튼토 땅주바타 망라 편제 준바 체리탄 튼배 텁주딩와 텀진 위주제기 자외 랑제 초용내 튼규체디 탐제 튼외러 시교 타용 체바타 치류 유기 충이러 지송슈와 통더 발송토 미망기 초소 랑내 망조 인잠기 튼중 림카 등위타 시슝기 튼진도 지내 탐진 체바 멍시 딩와타 풀어 편배 튼외 망잠 주바 모두 주주 레스 동화타 튼규 지교 탐진제 체내 락린타 미마 로규제기 십제 틱토베 중재 상부 후다 되고 랑게 전주 체배 규자 람수 튀고 창도 동괴싱 주연당는 신내 레지바 규주 체바 레지를 신내 레지바 딩조 체디 위주타 레지 겐주 쿠르심 시림제러 통진 체배 미꾸주기 티조 댐부족내 학삼 남다타 주여자 겐드 쿠르페바 제기 레지베 봉카 죽경 후다 체바타 무튜 로심 직튠타 까지 레준 체배 남부상부시 되고 초용내 당년 미경교로 군디 후다 동괴싱 리송롱어괴 체배 레튠 파르차 메발 군도 죽교 균형 체괴싱 튜타 남부군도 리송 체미페바타 리송 체미종와 리송 체미메 뒤바제 용교 시직도 군디 동화타 주연예탄 류송 냠실탄 냠주 딩섭체바타 더구 직종기 겐지다디 냠보동와 모두 망초 년잠기 취미주취탄 류송기 내튼 주지제 체내 주장 雄장기 첩시 코리오 되어구바 제기 니소나와지 공회财탄 지리핀조 다왕위주제 덕심나와 헨도 피비부지 사용기 뇌주포부네 레준디쿠 용화치회파타 초용내 겨준체부네 기도기 순수 바와치회파 팅지 강의 도마 캐세 체내 초카기 로결워 시류딩 김시 사브 준바 체규 로지 하진 종유기 수지타 총셉 타르게기 체구 레지바 딩르 종기 당윤 레치바 제기 토메 섬디 마지바 게르 차도 쿠르네 겨준 레튼 후다 주비부시
2: 딩르 종 참조 상토 종유기 수지 陈明霞 라얀 디가 피브네 샹키 레치바 츠드 한염토 양타베 시딘 레치 담아수바타 라다치베 롭중 롭수주 튠조웨 당기 니미치고 배우지 팅즈존 참조 샹키 샹잔 쉔바 비모도웨 튀게 书记兰兰宽不穷的他相谈重叠去推进的拼命让不行

0: ki man so yi gang si ro ngi yu ji sum ji tin ri sa yong ge ne zu po ne ta pa lo ji la sum ji yong go ki si ta la su ge jun ki le tun ka din bi zu bie cham zu xiang ki chong zu ka ki kim si sa ba jun si yi ba ji
1: ma zo na na ja ti ro pa ne ri pa ro pa che ji na ga ni ta kar tu ko ra na ng kon ja ba de na ja sa ji ta ta so su si ya to ya zai yong ai sim shu chen ba
0: san yong ge ne zu tun ji Kim Si Shiro Gunaya, Tachi Tigui Chasangwe, Kambasabe Nabu Yuchungwe, Manso Tsu, Sim Dingne, Dangi Gurji Ningjang Shushin Vizhi, Tinrizon Chamsusia, Zachon Tsu Chumi, Jamian Jumi, Gekhebge Kangbaya Wadin Jagiro Nangwe, Tacha, Gange Kangya Minduji Sum Vizhi, Yomgo Kisi Tan Lasuki Junchi Vichu, Tinrizon Ki Guchi Zowe, Duntu Gunye, Biduni Chichi Vatan, Zonti Yongi Gachi Dangi Lijibe, Ninsen Yimiki, 家界别尊切别女子婆姐给新入铁的她家满座也第一点别勤洗了口语前用四百多钱米阿东月别听日总托现在烈日你三内地给开去听了新阴性长足想起满座去能推上不同金切的现在地不行一把她总行列从戏剧给新列了这米年新南托月铁满座谈不不年戏给新列切不日
2: 자디기 무디나 신이데 시도락자리 단내니 간도 죽자 예림베기 사용 텐데 숙천부지 저도 저버데 인 순두리 제류리 류리 대체 차자 종내 림범바 코데 디강랑 간도 땅류기 니디기 뺏사미네 텐데 제네 신수 레가디 폐제 제용도 전에 인내니 차샤네 돈 이슈 접실레 대로 신적레기 틈바디 판류 중에기 레무 상부 텐데 토베
0: 용고 키세 탄라스게 준치베 추 시림게 당연히 제바 미르모지 강의 치수기 초수 균에 배준 회미 제비지 고린 총체 총세 탈게 치괴리 제바 딘지 사용게 뉘즈마 튕코 팅지 총네 카체디 네 셴토 레가 치바 친유가 사용게 베 니츠 코마타 체토 고린 총소 로리베지 콩케 깅에 립시 타 망초라 심스돈와 뒤칸 사부주 준치바 소기리 튀나 후다 슈네 총미소 강에 레주로 치비지 딘지키 从村那么你日里马爹把腰都着我他群里皮给着我从我第一点不接吞对心那个错切不都接送不知听日总去给切当云里接别罗心接吞他给切别尊切别他定给用过去塞他拉水给准切给准列吞了春节上不脱把他当他儿西人都喝路都约脱把群约听日总为给书记陈明想起 양타베 시드니에 제다워 주었다. 라다치네 용고 키스키 닝도타. 람니키 닝도. 표규베 긴습기 닝도 제 탈비단디. 사트웨 체게 뉴스타. 로교레 튕키 미비타. 점링키 모차드유. 종티 용기 갸치 레치망 조기. 강와 키스 제네 긴굴 키치 산 타비단치. 지소 진로 팅셔 젠키 팅지 사부 주준 치통니 레지 숨부지.
3: 지지니

0: yuzun shibani, sani yulung sosu sashi da ngamshi ki rinxin da duni chubi negi sabin tila sikiyo. Penchon ki yuzun la ina, ji chani, sabba mawe shirgu ki yuzun da, sabba pobyo nugu ki yuzun yu damasi, tadun tila shibde yuwa yang mongi. Yuzun la dagi shinju shibani, negi tenle kumbe tongwe ceri ki sedab kajin shibu. Tendi le zena, penchon ki yuzun shinju ko cheti nansi yuwebe,
1: 天界里是哪一个书到我天主不让你和人中心中前日看起年纪参加日记千万言行空气给用四周的无云堂中国老道落错说话起来无云天看起主人选把说的突变样写行空气龙王忙为人全中的预算通过出土堂年岁军人所被行住的强烈能力中这三个特别把马赛
2: 对了那个说别了在了给客人别千年三个月的当晚也投入空气预算拒绝他是就来就贴了心中能的平常的行列参战阶段拒绝了来给全部批打不行的那不然给公安杀他的人给来参加了学的个来是说呢你罗绝对咱们的能力啊平常预算了啊 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大姐姐的 나라 뒤샤 요리 냐차나 뒤야 냐차 시라 야고나 요리 네 솜동갑게 나로네다 지 자외차 자외차 야니 직총 잡고 쟁겨르디게 네 밥이 에네 제돈 뚱갸 지야 케윤도 잡아 시라 지 다제자라 디그랄레 개그비 림베 지 남자 나소 에네 변종 림베 남자 망고 나네 딱제제네 에네 레가 통마디 아니 집착수에 가르쳐서 스스로는 변종 내게 유술이야 딱제자 중수. 다 유술을 딱제자들이 미유조 가르쳐서는 안주 내 스튜장바 용자 변종 내를 쓰기 요래. 이번에는 변종의 내디 사토비 내 변은 어리더비 내 시즈더비 내다 삼마비 내 공고 참도더비 내도 개발 가르도 개발 요래요 말해. 개발 요니 개발 조 가래. 디 다제시아디 개첨부질지 금제가라서서 유순디 너리 유순나자 참디 유순나자 변종 유순가르로와 디 로동자 도메나리아 사지다간네 대소사 유순디게 세세게베 가르스고르스스는 오 로동자 디날레 참버디리샤스 유순스는 유디엘레 조르교베 센터바 안 다제 제비분이 에시지 망부치 신용고도 디 금제가서 치송안조 내 뷰다더 임베네 내디 사지 참술 때문에 내 근데스다 보도 디 유순고도 내 시질린 것도 재산이 내 당부디 유순을 딱제제제 다디 딱제 망고제 유순 편침부질 딱제지 주잠바 된센 조드 가르니 소소소 변종 유순이야 양 예와도 유순 나로레 예와도 가르도스 신누기 개와도 벤 샤르초고 네 누초고 네 샤르초고 네 벤의 차샤빈의 공부 참도 때문에 내줬다 야 nubchogu ne jiga bende chasha na ngari shizi tabi ne. Ya yinlu zangbu gyukugu ne jiga lhasada, gongbu jiga loga tabi ne dusu dakjaya jenzaba nel rigmen jato. Diya, ane ngazu dakjaya ki tamadayali ane ngazu dumtsi gara jonsu siso na, ane benchungu nel ya shibar yena ne rig zhu. Ne zhugbu diya, ane yinlu susta tsambar ishaas. Diya nane ya, ane sa toburu miksay jengi ne yuwa. Yaan jiga gyanaga ne da jikchung yinbe ne yuwa. Bende sa toburu nebe ne di, bende nga zu shizi dabu, ngari dabu nalo ritsi ritsi do. Gyanaga ne da rik chewa di mangche chamdu kuyo liya ne kashi ji, dengsane jene soa siya rabu, sushi siya rabu, ane sufu siya rabu, ne li jiga bakbu yuwa dabu dusu, gyanaga ne da chowa do. Dintruyo ga ne di, ane 여론 장고 교육이 네. 야, 자중을 토에 네. chik rektui tsamli yewa cha xabi ne ne xarcho ne da nubcho ne xarcho ne di gongpo loa chik gongpo da chik chamdu ne nubcho ne di ne da zo di nye di yelun tsambu gyugul xe yu jesna ne li penchung ge ne li ya chik ne gyana ge ne da menja we mikse ge kechu yuebe ma ze di chik yung le penchung ne kechu yinpe ma ze yā pēnchūng rāng nē dī nālō lī yawā chībī nī, anī dī kēbā dīng dhā tu. Kēbā dī yā ngā dzui dā jīng yī shui pī nī, dāg jē shīb tsā bē tu nī nā jē jē zhūng dēb chirī, dī yōng dhā lī ngē bī gui dī shū gui, dī shū nī pēnchūng nē gā yawā tu nī jī gā xie jē māngbō chī ngī nī, dī yā anī cōng tu māngbō chī lī yā gē dāng jē, dā shū sī. Dī yā bū zhōng xā xī jē, jir dāng jē sū nī yōng dhā dā cāng mē kē lī yā chā, dī ngā dzui lē gā dāng bō dī kī. Dī nālō nī jīg nūpchō kūyō gā nē jīg shī zī ngārī dābī nē dābī gārē sā sō nē sūkdōb chūnchū yīmbā yāng jīg yāng sūn yīmbā yāng sūn sā nē gārē sā gārē sā sō nē dū sū kyōk jī nā mī tū yā yīmbā dū sū māngbū gōg mē bā mī yā dā ngā bū yīmbā yāng zhū tō dī sāng bū yīmbā zhū tō cūn tō dī māng chē ngōn bū yīmbā dā shār chō kūyō gā nē dā gārē sō sūkdōb chīn bū yīmbā sūkbū dī yāng gyōng bū yīmbā 차부인바 동안데 대야 아니 민주정바 카부인바 지기 야 민배 교리나 뒤주 정상 고고여 봐 천도도 망치와 아니 내나여 봐 다 뒤도네 녜 상만 가르쳐서서네 지기 데르게스 내나데 서구 지리미쇼 매부지다 내나고디 지 사지 지주고 지리 미세임디 너르시 내나데 변종 사지 용을 딱 보여시 대신도 카마와 그리아 유순기네 제 망여시 진데스르샤 지난 레가 당부띠 유순이야 딱제제 유순의 예와치 유순의 리 예와치제 아 유순의 시제 토네 양결 엠반 마몽올이야 네데솔 근데지고도 딘데지리야 아니 니시 도스 니죠 딘예 레가 당부띠
3: 신지 디르랑 디니 초 로즈 민구 디니 슈로
0: 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生人民的话大姐行政七八年原
2: dakje jade jingne nga bumram lobe gebliya yusun le dakje jaje gugup jombur da di geb sangbo yin nyebe di ta nga gela sha nye ge kanam re ta ta di yusun le dakje di yangja go zu ris ben gaga le cha sha arts ka ka os jeje ta gegeb jin be ji le du chenbo chi ben jong le da yangjar takje che gudus dina zazishin ri, sashi ri, kyaqba ri, ri ri, yunung gundu namshi gansi chi tol takje nani, di nani, duri li takje yangjar naya ting nipu di nandu zamba, gelaghe chale di uchi giyore. Uchi ni di nani, nega durub jia, yusun li ya, yangjar jik cudu jia di chale di gelaghe ngan nasu. Jesan nye, tadi, ये तक जे जादी दर्द पाल छाछन केला कु छुछु मिबे गल छाछन देवे ग्यान लेग दे जा छम बुजीदा अन दि दिनाले मिक्से गरिन ता युब जल जिग यु जेसा गन सु अन युसु छुदु द कने गो जु रस ने दों चुर गु ने जे ने दों नि छु जपसि जाम जे बाले अन छुदु गो जु दि नान दो हा दों अन रंगनी गे ता ले रो छोपे न अन जो मे न अन लुन जु नाम गे दब छाछा बि मे ता यांग ग्यार अन zhōngzhū rērī xīn gyū nē, yūnlūng rērī xīn, zhōngzhū rērī xīn qī nē, nē tū tsū tū jē yō rē. Nē tū tū jē nē, dēr kē sī ngā zhō lā wā nē, dā nē tōng zhū gā zhī qī, yē mē qī, zhō sō. Dī zhō nē, dā jē jē nē, ān dī mī sē gā nē bā yōng gyō qī rī xā. ān dī nā nē yā, ān nē kā xē chā xā mē, dā jī dā jē sō nē, ān dā dōng dō lō kā xē dō rū mā jē bā yīng bā nē tū chō lā chū gui tō. Dī dē jī gyō nē dā 지금 근데 미스칸 송겹제 토스 아니 먼저 양자 뒤셔베디 내대 가르쳐줘요선 당아주 뭐마 제동 국경업 중 하다네 제 뒤셔베 팀당부 내대 급을 가르쳐서선 종원카게 사고의 메시지 민도 변의 성적 좋아라 내게 제 요래 순적 좋아라 내게 제 요래 메시지 성적 좋은 게 정조 수수 내게 민민도 제가 드린 건 양자 두두자 봐 내가 민다 제가 롱보다 제가 정조 수수다 제가 내 수수 장외서 답세 아니 가장다 제가 민부이다 제가 제제 아니 즉 수유 등은 저 단데 즉 수심 뭐 이 안디 안 내가 지금에 내가 심주 털이야 당한 저 지금 내가 또 제토보다 개부상 뭐 좀 니네야 내가 디야 아니 게라샤니에다 지금 코라 마시 공리야 아니 지금 난제 다 내가 지셔 순서 뭐 대외견 지금 개치 뭐 진단유 봐 양지 럽친제 지금 딘제제제 아니 이거든가 저 아니 내려 추도제 양결 아니 내게 유순이야 도롭제비 다제제 데르케스 먼저 초보데레다 먼저 유순 그제 요래서 유순 지르다 제손에 아니 시도 숨게 잠시다 시도 쉽게 말씀제지 응아줄라 봐요 디네 응아줄 손조선을 더 디게 아니 지게 레가 첨부지야 지금 마음베 아니 변종은 내 사소 유순 딱지 유순게 나네 지금 믹스제 미지 룬캄로 코 야는 믹스에게 넘실이야 고리지 토바 얀 지금 내 나슬로 고생지 토바 얀의 법 토바이 봐 얀의 지금 넘시 부교다 저와지 토바 라소베 내가 시지 망부지 니야겠다 멍시디 교수라네 디지다 제토르 제사 내가 니부디 정영원의 차샤빈네 유순이야 녀사자디 디다 제손 당한 저 룬주 종리야 조샤베디 아니 배티 지르다 제소는 계지 장가 토내지네 내 아니 치 야치와 치 뿌그다 봐 치 지기 체다 대비 내 아니 선생 야스 제 세고 디야 아니 뭐네 지기 선조 정부 정부 지기 미마 시슌게 아니 지기 토나나제 갑교 숙치나제 정수 딩은 레게디 니브디 유순이야 다시자 유순이야 녀사자지
3: 시리디 외랑 디니 초 로즈 민구 디니 슈로 괜조 시지
0: 겐다와 틴루라기 로망괴리 서규 소수 유선나 당제 심주 나와 주네 사듀 세시다 넘시 균도라 참베 뷰렉베 내 사베 나시규 광대 뒤에 정보로 제리 딱제 나와 주림래 유선나 심주 제반이 변정기 신내 공배 동화타 주리기 튐부 판뇌 용외 레드 개진식인바 라주 중요
2: 다 된다 수부대 차샤는 가지고로 쓰소네 정이 본람 로베 거루야 아니 네디 넘시다 근데 스균도 두고도 네디 지 장외 살려 근데 스탑고도 다야디 아니 본람 그 뒤뒤 잡아 로브존 집에 난된 된생 찍세 제사 아니 치송아 소로니 게라게 샤니에게다 아니 랑게다 군에디 아니 야부치쇼스 군에디 아니 지기 마음보 차샤비면 아니 대수자 조우질 교구요래 군에디 아니 단데 갸친주인보 능중쇼대비는래 폴로 딱제제비는 믹세가 뉴브 통고를 스가나서 급 뒤뒤인비는 군에디에 대장기 가신스네 자 매버스네 자 대장기 도나메 능이 차샤비면 다 지금 유들레 대해서 직셈 난 예시기면서 다 이내야 진내 야라 쇼메베 급다 니네 차선 데르케스 양자라 롭존지 제유 딱제지 제조 봐 오늘 전에 들레가 들럽쳔비 봐 제사 니레 숨부디 군이 소비 토려 레가 지르게 다 가서 단데 차샤비니 초비 사도 학도도 변중 조르 교베 사지 되면 탄잠 서구 엔 탄잠기 지금 유능 송교업 태리야 뇌부침부요를 개강을 정신요를 제상 안주 변종을 차시하면 선주 튕기 둘이 튕기 조의 강을야 딜의 개체지 가로서는 쿠류 송교 쿠류야 뇌기매 제상 안주 군에디 차시하면 지네 둘이 튕기 니네 둘이 튕기 쇼를야 쿠류 송교 신난 거 쿠류 송교 신난 딱지 자데 냠도 내 두고요. 제산 디 레그 메시지 엔지. 메시지 엔지 손사 지그네 차샤는 군내 정신을 차샤브날레 정신을 차샤비빈날레 지그 법토요레 주체요레 마시데르 계속 미망부 지 군내스 주자바디 조르베 디 군주르베 디 내 아이 스요레 주 법 내다 개발제 망부토네 군내를 캐주 친부요레 제사 니 레그니부디 군내 소비 텔이야 아니 레그지요 디야 아니 지네 데르케세 개거괴 아니 지금 미유 저와 던샤브디다 툼바 니네 차샤비나 디야 정니기다 치가베 레그 숨분네 차샤 조디 게라샤니게다 미스카네 지쇼 레그디 진탄유 레그디 아니 개침부 인스제제 나샤사 군내 소비 돌디 지기유 군내 소비디야 지네 samabu sale tapsaya liya nian nazi gyaru yore di gosung jiya, di jyo ya sa thobo tapsu nu gungu teksu ma sui ba ane shi zhugu yore di sobe jiya, di nyi zuur kyu pe to ne ane gunya liya di jiga yu jing ne rengi ki chi gawe liya ga chung du ne ji jindu yuwe liya ga rasu ane gigan ji jindu jiya ne ane ta zuur da dara kese do zara shita shen de du zamba jirdaan jie su ne nga zhobuchi kil sengi ming daab zhobuchi zhi jige maashin shendo de xie de yaxi ina ya nga jige gyundin lobchung jive gyurna liya lobchung sogyung jia liya donan jige yu danda pe le jige rengi ki tsobay na le yondebe bukde so cha xa le sogyung jie de tsangma jige da shimchung loma tuen ba tuenbe maza dergesi ya kashiye chi gyana liya bumrambu logu yoro lobe gyurim nale nega shimju da dherya tohne chik tsechi tobu suyene dindirisi chigui jesan lega shibuti gara sisu na minu so gyonjia nye dagba ngunzi dindirisi chigui namja mangu nangu to gyegamne chugor ina nyoya du lobchung li ina zhoya du gara kansam yinba ina le di ngunso jingye nale mi ceta denba

0: 세시 토자바 나 시지 킹기 양바 디 말이 나 더 델리드 자바 롱부 델레다 신데면이 용자베 겨레 제선 원에 신데면 소교 제국이 있어 네디 제제 루트 소교 제레 배준 지구 유다 지 가르 간상고 네부터서 가시에 견나리 깨야 중소 가시에 봄람 로그유 가시에 심줄로모 튼소 지르당 제소네 레르데 지기 제부 가르 간상 튼네 제선 신데면 소교 제디 이게 정일 제베 지기 구베 랭게지다 yanyu tsangma shukuyu da mi sokyong jie gugu du, lakse shen gugu du, labda zho gugu du, lopchong jie gugu du, xie zi jiang gugu du si. Dari ge se, che ting jie gugu du zhu de le, xie zi kenche zi na jiang gugu du, zho de xie yang en di shi gugu isi. Kuryu ji da, jik xie nye de, jiang nye de le, gochi nye gugu da za nye jik ma zhong chun duwa ji je, di jie ge yin, en tsangma lopchong jie shu si je. Je san, jik mi ni sokyong jia de, en nye le ge, jik yin. ane duan zan shibu suji. Jisang nye gong lu shuyu bu shindu, ane ji yu sun le dakje jiya, yu sun le nyaksa jiya, ane guinne sobe jiya, minne so kyun jade nye lingge zo jiye, ane di to le ya ma tangwa, ma shibu, mangbu du lan, nogbu chubu mangbu yore, ane lingge su gyun ju da jige dakse naro na, gyab gyo naro na shuwa yins. Ane di lingge chi jige nandu yode shuyu ca su toji chi.
1: Simo lingge, 天地平常人月水心就过节南军去世李仁这边拿木头的平常人忙白买的皮衣随便写的能够赢的真难有趣

0: Diring anzu lo yeba dru l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ere dosi daga dro
1: Di shabsha ji odi jik tsu dosh dago nani yongdi
2: Dewa shushtu wala
1: Nase
2: Yangu shushtu
1: Chanuk lemba di pigu dwe
2: Dati hongo masu wala
1: Di lo yeba dru lam Ani kira liya kuya ini
2: Nase nase
3: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외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자체나 렘바디 기라티부도 왜
3: 아래 파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라 책 틱스들레 프야이 기라
3: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라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라리아 대가 뷰비
5: 지도 카바 레고르 제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너군 대부 메바타 너군 카바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유베

0: 심심부디 가리침을
1: 빨라 얘 마 슈르구이다 빨라 키랑게 마디 렘바 가리임바지 티브난다
0: 마디 심심부제 짱짱경제 데데 웨세그 마리
1: 웨세 마라리 빨라 빨라 키라 시난다 디나리아 뻬레기 셰세지베 심마체 탄도 지마 짱짱경이임바마체 지마라리아 요베 치심스도아
0: 웨세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부체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 마디 무네야와
1: 세세지베 퇴제인자 퇴제소제기 차게이네자 퇴제기 토다미네자 침베다 미자웨 냄부시어리
2: 웨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3: 누구디그 우연행강장기 웨세르마르딥송캉 허가총계를 총세가 고다 앙게바 웨세르마르딥송캉
4: 야미 김비 능콩 대부 메바타 능콩 가바 나취약스 되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드 로스틱팅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능콩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갸미 고비타 능콩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 바 야네 상토
5: 균토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6: 여투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치르밍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콩 커드 켜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켜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가 부싱 원토 칠르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여투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치르밍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챔부디 유베 나공탕 니콩 커드 켜양 참부유 리제바 균디엔 총고서 치디 켜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추양 고토블라 수불 켜치 수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가 부싱 원토 칠르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7: 야자기사
8: 자들레 돌돌주게
7: 자가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아
9: 자나고 야부지 체리
1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와리 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윤은 주수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는 수야부지 링기
7: 这样我是猜猜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三个的人的去了呀你没有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帮的门子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
11: Mizhu Sanbya Wo, Hanli Fang Chongkang, Lingguar Shalam Ki, Gekab Lok Che Khatri Hanli Fang Chongkang.
12: Sadi Chua Sarba, Sedung Lir Chuebo, Han Yungzang, Nung Yungzang, Ngarja Yungzang. Xiela, Tundar Chiji Buta. 你打了切不卡嘛鞋子写了门农参不随地戳了一柱囊掐了拥正去色东有局囊苏布了脚打囊你几届不马给我囊

0: 지두 레바타 된 자신 남이 누구 사바 표신 군인의 저우에 소자 소야 人别 你的塞用 张家记记日午 巴达公南起 对面那贼土 基督给孙秀把人约景 那贼的对面 对面车的 一起也同那起 你的塔拉玛的观念 切据切行 只不贴在美北 几点的啦 习界切行图 一起也同那啦 톰나 창가르 시세르디 민티 용군이 창외기 다제 입남비 티리 까르부시 예베시 그 고중 중심 카나니니 모두 튀어나 마게 토부 예베 카라 모던타 진부니보로 류부진부시 깨유바제 데니 버듀키 고접지타 신도자 대야 대류봉 친부 예베 톰나기 치다 꼭 쳐져타 콕부시 낭원 文章通过托土可以捧住个牛仔体出去这里这里松就咱们心情春南土最土不马赛街在呀开不去他懂新了这个就若抢不去得在特别一些也同那了那在车土机车的这样店里面天了你个所土边几不你谁人没当我的事文章张家街土错先别同那起机车了车不到特别心这切不美拉过了土机对各处
1: 塞托布梅巴塞就约托纳提纳泽吉普鲁塞里崔就罗车行约泰亚纳泽南起先前给托林图孙别在就不是一面问呢托纳提查杰日日尼纳泽十月库就他就都车约塞里萨当天呢托纳尼库格布日路西印地卡里贴布塞塞个约别天我们三个们见习谁
0: 没些同那起各个数，身边写大他，得不叫说啥我们说，他呢写瑞亚啥个月，文件宽住三年难度，这些人心及三年级价值全部送月体，苦点行者他，这些个牛股，新把建立宽住军事体系，这不讲这些穷完呢，同那提，那这图看个肯定昂，强强图热心些。
1: 同那了，满足村可卷土，明那龙王歇息了。看意思呢，田米起通在新都先不热天，米节爬入去抢问，塞不了通个面。文件田最大那些呢，新都上不去。西龙田几当起，可了，牛们怎么行不行？推我这。我子，我乃没认为啥了，牛里是通就多。牛子呢？
0: 同那起切个学切别，三日个拆洗不是。他的幺儿表妹他别，牛子呢？他的出外心血气个病。快提，何不是细细个过年岁数？他顶可别，新年三茶肉饭。路易前辈，咱个托托年年都笑容。江西吉七斤。 양 알러지 클러스 딱다 급티라 톰나 신시기야 용리티라 디르네 립게 웬양 딩원의 립스인비 그 큰디 장갱아 콘수 지신 테네 그 마표 전부 테마 수마 강야 슈브메바 문세 트브시 그 종류는 내듄티 탁주 체규 로다 제신 하니 철수를 떼면 새 초겐티 7배 동굴

지야라 튼잠수 따도 장자 제주 바다 공기 습업 수지 미 치도 얘기 뒤면 나 제도 동체 정부 샤다 계유에 경진에 대두 동제라 장기 민연배 코드 망부식 내자와 타 자신 디니 zemlin togi che za che we xing zhi di xing kong tong shi kong tong de kong lian zhe xing zhi cheng gong yi sao lu dong rin di ni gar to ki zhe bu dong yu ba ta su yim ni shok zhe jiang ni nam pam ju gen ki po rin gar bo ta zha la ti mi zhong gui kian den xing zhi xi yin bi te na nub ju ki zi xing ken wan cui xing te la zhong gui po rin xing xi si ge yu su yi si ri ne wei chum xiong ta 우리 포장 가르비 듄토 미드블람네 대조 제베 제수 제시도 대비 신공동 티리 딱도 통주해 원자 미츠 마시바시라 지기 신진들이

중국 우유주 세계의 리룽크 카체수마도 개자름해도 장자체의 리우 바드공 공동지구도 산예총의 지진 개당업주의 신공동나제니 명아라 시도총의 난에 리기 공통 개자르 토주총의 사직의 체시시 십세 퇴보디자타 야윤 첸부 리기 공동디자 윤디루마도 시엔토 통근부시 신 공동이 반대 파르토 계자라 토바테니 레라부시마시 사가라 튜럽 치마타 서두 수베 튜수 땡아 계경강니 점린 서구 간사라 계자라 총이 왠야 서두 시베 캬롬 튜럽수 신 공동이 점린 서조 시엔토 응어지라 자동수 소마시 장자 제기주 바다 공기 前东塔 호빌호노기 리롱 탕쇼타 초시지위 고로위 퀴곤수 서두시베 캬롬기 대가라 레균 포메징 캔덴기 상금체입기 뇌제기 덴자시타 정중 쿠류리비 워토 신공동디니 리그위토 항상배망 계자라 총기 신공동 계자라 쿠류태 자겐 토비유에베 야양배 사곤수 니세수에니 계자라 용텀메 라바르토 서브마세 쿠토 신공동기 로마 니세 테베 동부 예가타 로마남 금시티브로 뜻레브시라 장자제 공동지구도 로코모로 모진 체신 남시 전장 묘부 예베 신공동디니 리그토 자와 초토바 초기 로레 다왕아버니 신공동기 메도 제베 투지히 신공동기 메도라 더머 메베 미수의 균동의원 젠베 더머 테니 메도 펑짐기 친동티시 신공동기 치동 더머니 대다라 이마타 디 신기 기베 람로 용규 테라 누버케 체무 되기기 신공동기 로마남 용수 캄하체 공토 치동 더머타 젠구시 장노버타 부신츠 대조로 지대 강양해 매도 시에베 투수 립두 치돔 더마 용서 가보로 규조라 무슨 콜제야 치루 쪽이야 치돔 용기 더마 메스티 카고니 무슨 이 이완 초벌 체디 세주로 체주로 루지 체기야 치돔 더마 뉴브 신식니 세주 송겹 체기 되시 장자 제니 자자르 법규 예비 매도 시에베 투수 차범망부 법규 유발 된 신 공동기 세두 냠 셴부시 유바타 치동 때문에 디수니 체도시 다 잡아라 매도나 차베 륜피도비 송겹 체도 나오의 지신기 루리니 소자타 미리리 셴바 자와니 매바타 텐기차라 로다라 기급타 서구 민용와 시기 장자제 주오 바다 공예 공동신리 난제 체지 나기 슈프스 류베 중국 포르 가르보시의 주협의 신리티 시리의 카양 캐르디 점리 사조 강사라 규의 신리

개야 카루 키우에 진심 롱도 미남 할에 항상 괴비 이도 원우의 종남식 철규에 디카라니 장자지의 지매 처지 리조 크시 이마타 세 콜레토기 치의 균대 민비 정중 수입 캐차라 시시 태야 장자지에도 지매 처지 가와 디자와 송동하 유지 대낭에 처지 가와 토제 미동연 균 이기십시 세송 유비 지매 처지 가와 시도 마오비 차차외 쓰임디 Zemni sajo xian tu, tong te mui de xie xie. Long nian, afa tar nang ki, zi du yi gar wang wei zhi wu, hali lu ya yi yun chung gui ba ni, di ne bi lang xie. Qi lu nian duan chu lo ro, zhang jia jie ki tiu mo mo yin bi, qi ri chi ri ri zu si yip te ra, ge ji si xi ri xiong de yi, te la zhang jia jie ki si yip xie bi, ming dang xie. 我呢，其实车里做起事业贴，其他的钱呢，出不着他。事业这个村，他怕了，那段天过了，土狗的钱进去。天呀，龙武车同居路，松塔街东空土，这边土路不熟，这里张家街里，家族全部是隐形。社区局局里，初地起查到他，压了怕呢，刚是出不他，刚是他，家族了土路起来呢。 토지라 미잉압길 하세임비 제도깔공토교르싱 지오초비 규규기 퇴조도 초주규규 사발랑와테 파르잠진베권니 서슌 삼미제바라 모두 퇴용했나? 롱우치 동주를 하진기 철주 내균간 차도 니와타 롱세 소기 뉴슈망부 직도 되바네 지오 빙타이팡 디니 Rimki, Tari, Gawa Rereja, Kyurubashi. Teya, Tela Rimwe, Sashi Pukyuru Gyuji. Tara, Tengi Zhangja Jiegi, Chime Tari Rizondi, Chubashi. Tuzo Ta, Rengchungi Lepchewe, Dupshuli. Tumu To, Zhangja Jiegi, Mingsi Siyim Namate, Chubashi. Tuzong, 人民性前面车日日做起，健康麻辣天涯出。念的了，只有他，求怎么出马了，怎么起马着说，自己苏家忙大几家，操得切心血。我讲张家姐给前面车日日做跨度级别，这些日切断出去送出一难呢。腾心五连人呢，看不见切血他。 창고로 막취시 대나 치매 처리 다 냄시 비엔비에 쓰신 디리니 탕나 규규로 충원시제라 치매 처리 리조기 긴감 구류난 코나리 유에비 믹세기 등신 규규로 사바시시 대야 치매 처리 깔공라 추주슈 니바 시바 유에비 카라 양사르기 리외 사소업초 체크하기 这些检查了，两百七八元。腾讯五零了，也都给百八十万人去点的。虽说这么这么些个团团，吹嘘女吧，听我们明白些，别觉得穷。铁子，人家娘穷穷些都吃不起呢，谁准住宿穷了多么惨？老妈可不见你，通信忙不些吃不起的，直接买不着，还得就得不起。 铁道给早晚七十五百里，确定是人行途，就看到这个月饼，摸不着米那样，这个谁？太阳龙吃东吃西，吃住内卷，七里车里日做些处理。天呐，松心五林穷完人了，他懂七里车里跨度错线别，说下他自己错那么点，穷谁？况且，天猫托前面车里日做起，健康没那天，准有谁？

루왕 과 잠부시 기장 기 교조 직 디가라 초대 직 기장 디라 토니 쓰기 위 교조 디에 최기 니베 마슈기 기장 시시 던팅 제메 시베메 로그리 제남 제메 난제 탑주 시에바 제메 슈주 힘

0: 안지 지유 군슬링딜 대비야 사르튜엔비에 이치르샤 라가 고쿄시켜봐
1: 이치카시에
0: 로종리아라 만비담비에 이치르샤 라가 교수구로샤 용두기 노 나 인치 설교시에 보유 도스네시에도
1: 让我们让你这些好些说啊
0: 现在我用这些院长你两个忙过去也不是个月啊对的第一个是我用的些这些东西第一个我怕你准备的你也看你你那等到我罗列上你也发出去了那个些你你怕个自己的 인지 세업시키기
2: 야네 줄라도 왜 지지리아사대 상황에 딱 쓰여 레니에 요든 적이 없어도 와 디랑 글루리다 로도 로스 팀릴 때 교시 다리 보마게 지시저 죽겠는 샤면 와 로소 량샘 나고 싫어 없이 미디 미나 뭐 집제는 뭐 집시라 소위 교시 나 뭐 집소니 단데 지게 디가라 키 교시 제가 멋있는 일을 했었더니 딱 왔으면 또 다리 내주디 말한 수수미다 잡아도 왜
3: 장고 세비나 영원히 고쳐면서 그 뒤에 내 보만 담은 기 용야 제 쇼만 세광라 야 내주 잡들이 되지 뒤로 용신 사 주기
2: 수수 말한 이 십지 로 죽자 주기 각자 뒤로 사와 칠 결례디 수이메 샹기스나 셉시규 기시
3: 도사시아 숨도 지신의 미디 페일링 더도 대유죠 지신의 여인 집에 지라 양로존랭의 혼련 로지시규죠 지신의 로레 공스 니그 제주디 나스게 안 밀지 좀 해줘
2: 디니 기네 가라스 그게 이야 니그 세요시
3: 샹하시 주 명의 신규 님어랑 고주 디뉴규 당에 모자라 무기든지 소도 큰 미도 세상에 숨이 집세 심하시라 수지래 예비요 마시
2: 나 린즈유르 오늘 세부시라 쓰기
3: 가리나
2: 도구 제공이다 네 주인의 세부시라 차없이 이내 장게 모랄 빛 숨겹 시제대 디제 숨겹 시제대비는 모랄 예부 탁세시야 그거 여러배야
3: 상원의 모랄 이치 유비나 딱제 세입치 부르마도 칸의 이치 유스 세베모도 자주 락다 지르고 마시
2: 수체 상계 표미 지치도 페일이 니게 내 결주비나
3: 라우유 국야 디가라 니에 디고 사바

0: 도치. 수술에 간내 되유메. 기란주 탁제시다. 용도회. 조린.
1: 녀저 방우디가 타제 쓰자. 기란이 못 투스피해 보기.
0: 자세미네 도다티.
1: 대다티 녀주 부이. 띠니가 티수 유베 타제미네 디게. 녀 총다다. 참무시수. 쿠림시 구지체샤유. 참무대유.
0: 여수샤. 조린. 상게 녀저부디게. 이제 좀 자송도 돌 돈토베. 조린 자오다. 신송야.
1: 레스.
0: 자세미네 쇠디. 말해 된지 와 주의. 녀저부디 수지야 돈다티 돼. 아. 소체는가이나. 인주 상게 인기다.
1: 응.
0: 녀저부디 수야 인지 된게 없었다. 내주 말랍시 마도.
1: 예시스.
0: 상게 라타다. 첩제 지지.
2: 상문당 더미.
0: 용아.

0: 게 뒤뒤사 되도가 수다우유 나다우유
1: 나래 찍지러
0: 야랑 찍지오 야 나 찍지러 야 야 무셔려 무슨 영시다 찍도아
1: 야자자 야자
0: 장게 나 야줄럭 마지 장게 야줄럭스디 나 좀집다 무대비 주시시
1: 요 야우스
0: 허지 너는 십지 좋아줘 양년 중량한 건 잡아지 주지 갈증유 양년 주 갈라서 아
1: 좀 줘봐 人头了不？云柱头鱼。
0: 好子，看你第一面吧，羊跑都跑出去。

0: 수저 공세미도 네가 살 제비.
1: 양수저세 안간도 쓰나미도게. 디네 양수저세 사가나 다시하기다. 네 수청 나다 디고 륜조 간다가 친구.
2: 네 자랑 갈래 하스. 탄도부동아 이치시상 야스기.
1: 산니 지죠 저번. 팅웨 이지유라 탄데 이지유. 망원발레 이치시르시. 팅웨 언니 뭐 제목신 봐. 진주차 그러봐. 랑게 차게 가게 매베 토니. 아자라 뛰어라. 나 숨겨치 워시. 랑니 지저 인장 안군에 갑시라도. 마세 남이야 교화 쳐시 마시.
2: 뒤지 저격 싶시도. 라침부터 제 차샤. 급뒤뒤 녀녀세라. 랑티스레메다.
1: 당시 다는 아 쳐부샤베 마세. 니 지저라 숨겨치 도르다. 지저라 뛰어 아.
2: 영아. 니 고쳐.
1: 子瑜，俺做书城的米多，让俺书城做些啥子新开源，你家给你做些啥子陈书读的啊？舅舅，你他妈是两个亲。

0: 그리슈 깹다.
1: 지. 장탄의 로춘주 송자. 로종 내파미 다야기 구급다 뒤수 여시보. 다그지. 지마랑 구급 딘딘딘에 몽요리.
0: 팅우 링즈 유게 아데 팅유유. 무랑게가 那最难过干嘛是对这些你我运输了回去收拾行雨这是对的老朱的给这么多老朱的给上吗那是东西没给面算就是这张啊最老朱的给了送给我这都不是 看他费力，我会为什么？你一直不进去，目的他就是你。
1: 长不些呢？让点药日子，自由给写上啊。

0: 야야, 기란스 다시 생각 좀 집세지 깨지 시간 용 거지 배.
1: 용 거지. 네 자 가르쳐 제비는 나다 네 비시라 치기. 야면은 네 기란이 니고 할라 좀 드시고. 샤롱은 내 레게 쳐야시도. 왜? 야면은 아주 수준 가르치기도 다가 주게.
0: 아씨,
1: 로데 없이 나가 여 마시. 시외 송여로 숨제 치과 가도. 시외 근 제지 치근의 수신 그제. 로종 량도 시에 육산 년 미딩 제 마지. 샤드시 미디 렉시 달리 데비이나 엄치무도 수소 경구 폭시
2: 도고 마데니 생이다 와시기죠
3: 전선 이시에 조시
2: 자다다 가게 삼다 마시 니니야 개시 쉬르다
3: 규규규규규

0: 똑 두바.
1: 박리. 나라저 니지 괜찮이 요리라. 왜게 요시. 상매삼로 똑 두비 마치. 상매삼 담당 그 긴디니 심보지. 디지직리게 괜찮 좋듯이. 오늘의 인지 샤오지. 니네 보마는 시. 조소마고 스타지 팀치 중에. 다과 요아이.

0: 다리 라라 냄비 염마시 이네 디리네소 랑원 부시는 시 인제 도선 세제 노종량 하대자 조마시 랑미 유세 고시 냐 라페리냐야 노종량 판니다 체도미 라게페리 레지 유튜브 안타고 유튜브 고시 냐 되다 남고 랑자 교치 조 디차긴스다 다리 송된게 무튜 나랑조다 냠레 신도야디 랑준다라 개니치 고시 냐 로종능 유튜브
1: 娘娘是你的敌人，毛头牛民。现在要去了。这个月了，你亲自去是？既然的，费力呢？我看他妈那边，你亲自去嘛是？嗯，下面年纪。这是第一次，起码去学车了，跑那生意。你还是个没线索。线索。不对，咱们学多吧。
0: 几个月了，你得开始学习学，重新拿着。我让住你这边，你妈爹把重新这辆车子。几个
1: 小乘客我知道哪个是，下期也要学拿多了。嗯。嘿，嗯。
0: 这边是的银行里呢。
1: 我那住市里那么着零八十倍了。
0: 我这边局长给广东总队搞不了，让个幺五年免不着。
1: 我别去修一个嘛是，
0: 让修要嘛的是，市里店长那兄弟没几两个人做春节节开过去，哪块都不满价格设计，让我来全部拿，你做哪能去这些个？价钱给定最便宜呢，都做成不毛过去了，给过去。先嘛到市里去取些东西了，哪个马上能去？
1: 前年开这个公司是哪两个情况？
0: 开了两个意思，让个取些东西来接，给些传达了你最啦。
1: 那拉最起这里，你做哪能去这些个？
0: 没事，专门接不送子，偏给当官的，定位去牛买卖，哪么着的这连过去。
1: 就是的，社会从这里接触呢，这三不成熟姐姐，天天打消息。这里要有面的姐姐，给那些面子牛买着吧，给这些娘子做，给他预备给那些东西。他是，给那个俺哥哥姐姐，全当是我们叔叔。用啊，真的用啊。
0: 你让顾客直接，说是军大的，我注意。大舅，爹爹在克拉斯这边。

0: 지 군총 하루 고치야 지도 주시던 가요 마시비 상명아 시시다야 가리나 되게 이나 코라주 금세 먹고 시 님도 좀 제 셈세야 지도시 디엠 뜻이 야 장하시가 되용 봐
1: 비추
0: 아 가리나
1: 시부샤샤 군총 예린 기사 제장
0: 아레 반수저 장비비비
1: 소동아 참이 좋았다 옛날 님다 走
2: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3: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2: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嘿, 제일 코난이 좋아. 나를 죽은 예와 키엡시. 상의 길쟁이 애들 문에 대해서 친일 시들기.
1: 장군의 등조 방향으로 유사중 예배.
0: 당시 기란조 나 깊소음도 쓰도. 나 바친 제 나를 매체 삼려 보시던 게
1: 洋洋给地这次活马戏。哼，今次咱这些玉米辛苦月，可里个里三顿有些，咱们三个三路东那边的，你也三苦马是吧？几个月来个准备还没有到那忙说的，光给让些都是，让给谁人能打买卖，是不是来给的个？要些随便些了，七夕要我睡的，那顿钱给马戏。哼，谈的现在来个过些月呗，给咱做年前都年头准备一次多，今次没有的，你俺是得辛苦月，出不年吧？
0: 你看林兄，
1: 马上写差不多，临时有了眼着我去过嘛是呗？现在去做他们听说是当过。上个月我做啤酒单吧，他去了一个月啊。一年我让他们准备多。
0: 可以呢，上个月我当把土不都是一百。
1: 还意思呢？上个月地点些些在这块熟悉。路不脱不掉了，我托你不提这些事，我弄我那马后面熟悉。上兄弟呢，旁边上不就同叫米西的。我的，洋洋。 怎样做？才给你这油马是？选了一个旁边这一面，先换油马是吧？给谁按做？中队呢？旁边上不就特别呢？我那天真记不了啊。让中队呢？旁边上不就同表算账？俺做卡三面，让个吃东西。俺做什么卡三面？吃土白马菜？等到不够什么卡三面的？旁边什么卡三面贴了？让我那给先换油是？

0: Kushoshila, Kiran Kangan Sita, Sabjagan Lokungi, Gurkunsi Lemindu, Tamduela,
1: Sumsoro, Lokshemu Kushuba. O Tatashi, Tadalemozo, Chomusumsushi, Sanisho, Chitu Kumnekozo, Kontashi Sentashi.
0: DJ Marta, DJ Tijuna Gambino, Sam Dangla and Zulati Jersey. Kushoshila, Manzulati Jermar is Kiranga Yelinabino, Manzukiran Shilingi, Shemodo, Sam Dangla Sumadi Yuji.
1: Shendranga Chisiga, Sam Dangla Chasin Tamarbe.
0: Tunta Shinju did Jay Kwan Gun Shoshbe. Tunji Kwan Gun Shoshi.
1: Ulu, Bala.
2: Zuzo, Rajib did Hua Yu.
1: Kangu Sabe, good yugi, Kyoksel Taga Yumbi.
2: Jerra Yahoo, Nyalam Sara Suayo.
1: La, Chipchasha, Motaka Yona, Taketibal, Pumashi.
2: Nana Netusa, Jalkale Jiza.
3: Bala,
4: 不要把我们让住我的事情让你去随便吐我们去啊让你们直接对的对的
1: 是是是
3: 디돈다 수구차서서 저리 내가 요 탐구 용구다 내란 랭가 친구 총조
1: 라
3: 랑총대 내 차부통야를 가봐 유사 타부도 능유 요마지
1: 암라
3: 뭐지
1: 지랄이 역시 나 과야 당이 빨라 나 심라
4: 클라스 뭐비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둘이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여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감사. 대수의 숨부터게 기랑 내림다. 다리 전도고 저든 주고 싶어 쇠비. 제다. 오웨이. 로. 지게팔라. 레무소. 모조 카디네. 모터지스. 랑게 인지라. 러스 더더지유. 저지다 존재 급지디게라. 주주시오마시. 제지게 앞에서도. 시험도 사슈맥 좀 가요. 녀시스. 집저도 내고 주니. 다리 전도고 뷰제 예린토 보유.
1: 돌딥나. 수전.
0: 라. 얘도 게메나. 디치수수이나. 됐어.
2: 子玉你们都没背子玉他的年纪广不许
0: 拿得过
2: 两个月不扎
0: 两个月不扎塞
2: 嗯

0: 지금 놀아.
1: 왜고?
0: 라.
1: 피그즈 유리도 왜 다치셨다.
0: 로스.
2: 지마비알 가서 죽인다. 감사불이 앞이다. 네 야시. 좀 심부디지.
0: 에, 샤드드 다다려 니지샤. 나야 포무구치야 감미.
2: 광모서 계란게 과수 태우지. 테레가 요제 제시게과 야 계란게 미마부터 제게 다제 가롱을 주셔가 피베
0: 디제젠 두주 덤지시 도르라 당용 차역시 영문 두게
3: 라데 같이 누구 누구야
0: 에시 줄수 이봐
3: 장광고수야 제 유미에 믿으려 도야시도 르베야
2: 진짜매.
3: 말로 왜 괜히 이래?
2: 이게 봐라.
3: 가르지 겨 봐라. 쯧다. 나 그 뒤고 걸거려. 나 뒤 남이야. 걸고 말리스 마셔.
1: 지유.
2: 舒城，感谢说。这个就对了，可把桌子弄不动。你让个垃圾扔不对。可这家里这个人，非领个门员，可就偷没味呢。你若叫钱去。舅舅。
1: 然后我若怪有，你到时打个用意，给谁要水没呢？你让来了我先问他。哦，舅舅，俺爷来吃个中午的。嗯。 现在到店里去。
3: 让许多好多，
1: 让用多多些钱不，让了也给看看没穷咋，俺屋里那岁的事。让也给人家住的，俺那岁的事，都是得去给了，咱们俩我是当老丈夫，等到做年白给不了这个用些好吃的。让国家也没不少呢，俺老的旁边啊，今天还吃。现在让交通嘛是。反正这，其实俺让一笔呢，你非领这数面子了，咱们也是当吧。
2: 我没电压给，他准着行吗？你准备让听嘛？我听你前面吧。你这多年了。他领俺这笔就看的，去原来地主家打劫皮，破衣，就对这个，你就三百钞票，就给钱的。
0: 지금 놀라. 디환적지주기취시디
1: 니에키란스다. 니엄니에 치시이마시. 판수정 교기. 따오 근처에서 교고메. 야오 친구도 와.

0: 다리 기란주 남자디나 마셔 먹고 제얼라 닌게 짐버다
1: 당시 양우 저는 안주 내내 용가 안 당고지 양모 총비나 참로 주규시보 이네 튼다지니에라 응노시히 심나저지 유치라
0: 야로조령다 저유기마르바
1: 장고시엔의 로종량 아주 환초기 담퇴민의 뜻이 이년 진반 매매토니 아무튼 제모쇼 제장킨조 페이닌의 잡지
0: 기란조 모두 마시아 그리나
1: 장쉐다 로종량게 년의 우로 줍수변이 급동 당중아
0: 대시 나래 쥐베 차한테 신부매네 나래 통구이
2: 아 왜 나랑 센세 싸워주고야 공세 칼라 신부 호름이도
1: 매 나바 로징 예스케와 중히 스님이르 카티 자우시 디린르 르제디야게 쳔티 나양양 나러 젠자드 녀이 키라스 님 카세 투마디 키라스 중들 카야 제조매 여시 나미지 죽을 하송아
0: 어지 그이 하 여러 번
1: 타당아 냔투비 총기 봄기
2: 녀데나 총기나 키캔 랭교기 봄디 제마 봐 오
1: 왜 지유 다양양 난 디니 이게 맞다 왜
3: 娘娘呢？才要点不着的，我转对头，我从对面绕过去面，我今早注意，耶！前两年让你要看两个，今年年头不春节节做不起来去，我是搞不定个地基要去，前来注意，我去找找。樊书成，
4: 对于，
1: 毛主席，让给毛主席，我是娘娘那边的。
4: 老师，前两个，
3: 然后。
1: 拜拜。爷爷，奶奶，你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小心，
3: 拜拜。
1: 真的。
0: 我们贴了东西。

리가르니 워자르치위에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增进我们 人体力。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点 당가라格月 남方聚集 계산매도 车度点。 디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인 윤종 사르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망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닝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든 소비에 두시 체린 토 동주 주닝 조 체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에 벽이 등을 타 참비에 뒤지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삼 사바라 시수에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띵여태 겐강 기몽시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 불유 초두 성종의 숭는 겜니 예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는 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빙기 지지 루양 주여태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빈 탄삼 타게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후다 체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부 사바라 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에 대비해 지조 링루기의 변종 사바 둔지 메드 후다 체규이

0: 자, 로용이. 소재피게 내주근 데도.
1: 참 맵샤스.
0: 서주근 데. 니 좀 도둑이.
1: 마스제피게 능주 되샤. 군주 지샤 리스제 더부시라치. 탄데 되겁디. 수치리 이체.
0: 능주디 지샤 임시. 어, 제나 아주 소근 데주래.
1: 简单马拉个连骨的，天气是咱严格马些，狂松大钱呢，人家给力是多卡多。八仔，让对的。
0: 哟。
1: 阿仔，你也考虑你那天卡些些，搞懂的。顾客了，但我你个略给俺约马些。 멋이 치즈니 참도 가부 여르디에 펜주 도마 제 차브다 지미라 비게 니에 셉신주 콘게 리키니에 미디데 지미도 용보 용의 용 네츠라다 페주지 코즈 소르 메 차브시 나 줄락 발레 우먼 구 메바 계시 강마라 강부 템부 주 워삼나 양갸 고사브 주지
0: 첸진다 말라비
1: 도스터디 콩텐츠 사업딩 아주 좋아 치부시리샤. 계수 소디게 대랑아 게투지. 나종의 초미나 카리네 셰데요시.
0: 아잖아 소디게 게야 심제도야.
1: 심제 요거죠. 머시마스 제게 좋아 폐제제 소디게 중국 게투시. 이네 중국 레베지 셰즈티야 요마다.
0: 前 다리 소득이 니게가죠. 간다 팀원은 니게 니조하시고로 마치에게 견한 돈도 아시도 지면자 총디구를 미치모친 영야 요마로
1: 빠자이 잔 견한을 규심은 고르다 계속 내출 합의는
0: 리액트 제자 소빈 주마르위 진다시 그다 자랑 지르자니 내수 가리인의 통유요로 니에 재능 아래 롱도 오스도 승비 계시 진다 말하게 미드나나 다리를 든다디 난류 교시
1: 야시 빠자
0: 아자랑게 아딘데 마슈다

0: 키랑게
1: 고군라 네 규모유 코니엘름 디디디세 규름 무침지 이는 니엘름 디디 고자와니 제시마리 탄데 튀라 마나즈 손디 람로연야 치도 나 탑시신다 진다지마 키랑게 규모마

0: 야, 인다. 왜? 왜지? 장롱네 앞서도 와. 진다 진나게 장롱로 침자.
1: 가서 그 좀 좀 마시.
0: 아, 지 수요 좀 주시해도 아. 让阿蛋给争取几对，今大今那个阿阿蛋了，今天等阿蛋面了，让是他一边要了边啊，让三木当的，明早那不管那不多，熟接管能熟接多，同多军团要的。
1: 上个队他不听你吃不嘞，你连阿拉都听的。
0: 啊，这让个军团的三木。
1: 你连阿拉都打起。
0: 三木是多。要什么多呀？
1: 同多目的先让阿主管的。
0: 让个三木当了，
1: 是你说我对，是不是去了？
0: 落地不起。

0: 야사쇼.
1: 야쇼.
0: 주랑하라.
1: 오. 디스니 자주 셔시. 샤가다스치다. 소가군에 줬다가 소원이 진디다니. 소예를 지러 고르추 손시.
0: 레스.
1: 뭐야, 꾸지치시.
0: 레스.

0: 야쇼.
1: 진보마라. 소니에 빠져서 개가 친사.
0: 선이 랑게 로빈스가 아치니. 콘서 좀 길게로지.
1: 영아. 지빈도 너가 계란을 타고 쓰면 좀 와.
0: 지빈게 단도 속이 없진 지잉아. 냐 돈은 쓴 것이. 개야 말이. 나랑 저좀 못이 개구르봐.
1: 네, 신수.

0: 뒤에 삼브랑 아유. 가상아 도스모도 소쇼로 제주.
1: 로베. 디콘라 님이 신다 리가 지유자. 피진 자사이 길이. 타는 아다 방모 초고인라. 능이 진대 냠녀 지고지. 제자 다리랑 시고야 말이. 녀랑 늦게 뭐요.
2: 로빈, 내가 디 지금 말하게 그때 난 조시, 상계 콘리 이층미도에, 무시는 아저 로빈랑 대체 유보 싸우셔봐, 최장 아저 로빈랑 양을 유승 마시. 로대비치.
0: 용아.
2: 어야, 나 튼지치. 어지. 원아, 랑가라 섭서 체제 니 좀 할랍시로.
1: 니 좀 할랍래. 따줘.
2: 교시.

0: 주장하라.
1: 그래 총수.
0: 가게 CM도.
1: 되다. 바자이. 민장의 왕다신. 로주주급의 야리겹제 미세니. 디네 민바자이를 교체 창란 퇴주심지. 창란기 독송겸예 치커가 잘로서 재나라 라부치 독송탱마겹지. 마세 징괴화다 왕샤오마오 세베나 쇼브지. 치커 시베지 강바로 고추체 징란란다 구콘가 라워체 대부르바 동세다 고순구 소나레 쇼브지 바사 랑글로 유편 솜사고 시비스도가
0: 세탁주 심도 지샤게 나 시에줘야
1: 수용아 시에 개체 마지 디수랑게 제뉴웨 레그르바 개치슈디 제마랑 근처 시세기
0: 나지 마스다 요르비야 초목이다 난 로추주로 나네 퇴문에서 니앙아라 니무치 순포 대토는 용보사업 시에비 디링아 롱도 차브리 디레면도 기업 딘지를 나 쇠다 란초미 시에마지
1: 나 수다 냠레 진도 유배
0: 진도미
1: 로즈 댐세 총아 용아 쟤는 랑고 시에입니다 랑기 중부고시에도
0: 그런 소리 치지 니네 중부다 좋아할 요리야
1: 랑기 중부다 좋아요 마시 이네 랑기 삼담배 유령류 도무죠 유령류 가바나네 랑기 중부에게 호무죠 랑기 잼부치만자 중부다지 근제 차유메 신두면 누구에
0: 중무탄다 야구두에
1: 펜드카나로 다도 진예두라 레게 제야두
0: 쟤는 야구리
1: 야구리 왜 랑그 중보 섬교 라무 쇼민도 레게 진예 샌다다 딱바 랑고 시에기사 탄다 빛이 라무도 매봐 라시비 이너 중보 섬 가수도 말해 당대 랑게 최고야디 랑그 고바 입송차도 말다 계수나니 제주시야드지 나스다 님레 채너 시내 라다 랑 중부냠소 도울다
0: 모랑 아크진 친구이 니 좀 심나지

0: 진다 말하게 들은가 체지 차례 가실 수 있나
1: 네 근데 수야지라 계란글로 바자 로리스
0: 진다 말하게 들을 수야 가리나
1: 네 샤다게 숨미 바자 님도 소개 가주 네 로빈게 당공아 카바리스 바자이 님도 미 로빈이네 네가 강반 로톰 부스 제자님 군인이 깨나라 네 줄하니 님도 비스 미면조 선비
0: 키랑 미 대자 유엔 메바 녜미 대자 유엔 유 젠다 말라 예가 더 보는 거 맞아
1: 메 나를 치유미라 더 붙이기 위해
2: 야쇼 조장 허세 老罗
3: 나세베
2: 야오실의 신경 우주 쉐오 띵가 最初 뉴십 지샤리 랭가 주제 봉카나 로리부다
3: 조장 로라 다치 对 香港 도중 이제 데르부터 주 제지 전부 샤니를 안주도 슈노 준단제르도 와 준단제르도 와
4: 朱正罗了，实话实话。两个过年上学餐呢，年岁要我解决不久。
5: 乐死，朱正罗了，你也管不休息。嗯。

0: 다들 가서 라베 방달 때는 마스제 님이 된게 두바. 네 강방 님도 다 저와 체니 님도 주소 지세요. 독세 쓰니 독세 손세 사지 전부디 돌세요.
1: 나마미니 니베 님부터 내지. 니베디 다도 제제 대비. 다도 체니 나 기빈 고르다. 기세 나 기빈 메비나. 자게 나 강으로 먹지로. 다당 알아줘. 부지가 님도 대요. 让叔叔上多。

0: 다 뒤쪽 촌라마도 녀진다 녀종씨마시 양갸치니 타위
1: 대야고스되다 디니자게베 랑중부바시 지소레미 녀수게 송소자 기초체 추샤 내가 전부 또 쓰기 等到 你卸光了，拆开拉下。 让个兄弟让车不起来去，可是俺住的，俺老不能去接，俺去找个朋友去，可都老用不了自己。让他到老兄弟算账，没事给不了去又忙点要事。让个兄弟到了新年老你休息下，你这性格随不对啊，让个兄弟今晚没在追了，你一见面不说对不对？ 年轻的。

0: 야쇼다. 얘랑 세워 삼초. 주장 하나 갤레게 삽구티 나샤.
1: 개개 같이.
0: 됐다. 주장 하나 얘. 네 자마스지. 강관에 되는다가 남산 죽순 채워 숨기.
1: 얘랑 더다 세워 삼초. 마스지에 들이 총기네 튼식스.
0: 같이.
1: 더동아 기스스니 로모톱다. 야는 아주 와 채워 주나. 미나 쇠쇼 쓰기.
0: 얼레고다. 미나 쇠.
1: 아, 젠조나기 범치지. 마스지가 손아 큰 슈뇽미도. 미셈 상보다 당장 헤미시도 마스지게 다보도 젠조나는 야장 그지 첨부 인스기
0: 무대 염세라 마스지게 소소 니가 제메비 보무지 세야 하리나
1: 체장 니에 고츠 마스 야과 니에 드다시 첸스이주 니에 로동 벼우기 저주 집에 나니 깨지 든지시 고주 미르 따도 야고시로 쓰기. 미나가 마스지게 로숨 콘라 군이 마메니 체지 따도 시라치 뭐랑 아무 총배지라 뭐랑 제조나 치주 쓰기. 구 타의 로숨 콘라 창란 친지 마스지 로고 체니 게나라 독색 손디 깊지 대없이 키스 텐조 급깊지 메나 미나 마메니 마스지 게나기 총람샹야기 각자의 인기를 승비
0: 도도니랑 쳐야지 미나다 로동병 좋아요르빈 뒤자 뒤자 나디니엘 삼당마지 니랑 뒤오 다등아서 뒤자가 주장할라게 은이게 덥시당지 징란하게나 치수게
1: 아 도도 징란하스니 지요什么
0: 어
1: 도스치 장아님도 젠조나 용제 미나에게 난 치교다 니에 진란란 세가치 지른거 니에게 난 니 토요
0: 용아 니 주장하를 니에 성슈

0: 미나, 라디에 유비. 하, 미나, 제법 말라 총기네 튀어서 란스와 교수기.
1: 이내 아 디네 튀어지 사신다 중요미.
0: 시 디네 신기유. 이내 디네 제법 말라 규정 국고 유입자. 제자 란파 수유비나 다도 제대에 얼숨기.
1: 前的人到处过啊，你头脑还些许堵塞个。
0: 啊，有效。这不嘛啦，他做皮厂能给，皮个脸上的尿臭些，没些年没着，出了点锅点鱼。
1: 嗯。
0: 走。

0: 진다진 제보 말하게 청소 호텔 진에 지라는 거 주치 인수기 콤피게 고쇼 역시 나 장치제 파쇼 숨기 제보 말하게 고저 소녀 총구디 콘제 마바치 비세 낭다 매장 라라 我 주치 위 숨기 티린 딱다 콤피게 된다 지역 위장 나디 장소가 단추
1: Nera yungkuri samchu.
0: Rangi samchu eh.

0: 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我们的父母亲都是 대와 제기 대비. 디네 로숨 학습 권라. 마스제라 예 가방자 자지. 나다 워시다 총에 구유스기. 그가 마음에 니기 빠름이 된주. 마스제기 자기 답대 보시라 하리샤. 그 김제다 신자. 지종직 유사. 게나르 윤드 십신 육진 차보체 우유자 고용아 터수 루간의 럽스 제제 딱지에 마치로 쓰기 고린예 딱지에 지그유 낭다 민두 이내 지혜라 디트웨러 독재 루그리 수성부지
1: 디긴게 님블랑 제치야 켈린베
0: 你看马连的用过的呗妈妈你快乐为那里有子你看马连个记得困境你是他就是也是吞多提供了你过你若去呗当这节目我被一直的给快乐过有事帮大爹电击 그 녀들은 맵소 도구지. 네 캐말레는 용구를 배.
2: 쟤는 로페이. 로페이 세니 마스지에 임바랑게 심어 중에. 상게 양스 마스지에 다 저와치고 요셔봐. 로페이 뭐여 왜 가리이나.
0: 네 신그유.
2: 로페이 세니 마스지에 임바 신신도. 돈도 모두 밑에 다 냠내 채지.
0: 上给诺斯罗非可以先用马戏你也该当这些救命什么上给可惜吧你罗非马斯接着了请不过不得上给恰去比自己有没有兴趣 로페게 마스제가니 카와게르 제보고자 나 도부치게 제자 마스제게 대관나라 방다 제가치 타모데 주이샤
3: 니스 무사위 전다지 부장 로마기나를 손 그제 주세요
0: 순보샤 니가 마지 로페게 시그 장게 신세지 모랄 방다 라드가 댄데장다 저와치게 서봐 니 순보샤는 가봐요그시 你的罗非让他跑门的兄弟你吃不起这碎不着吧我不得这压配呗吃不着是是兄弟你这用心他切不赢其实没让我那年婆婆赢了你也是那过的这切什么事碰了急了没让你婆婆骂事
4: 看看进了莫让马日富安若给求个苏大给予们也羡慕苏落地给哪了你莫让了所用的借用钱穷地你也管大日是种地落地你过会有等到你当年准备去世店怎么让了谢雨 莫让个拉个群主的你抢劫不就干了去。七天落街俺乐有七天。你也是那了。你那个拉姆工作给俺南北来破你这里生病。一年他没的。落地给那了你没差别不足有的。你没差别不足有的。 等你。 莫扎林给主播没起光了，去年这个宿舍苏大姐家亲不是，俺们这苏大姐这边人数哪里去死？你的爹辈么多，从头他们是困在地下，过年妈妈你给，他不懂俺叫这些话的。父王说的，从头俺婆婆的爸爸睡没睡个药嘛子。 伤啊，学堂！你等到底他就肯定是小人，你莫让他落下去。米仓妹先住着呗。俺特送局给处长宣布罗通彪，他不到旁边这个通知哟，我们村民现在不是。迷茫鬼啊，全没几个人打。

0: 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제만에 미래가 치러 쓰도네. 제라 레모고 레고유네 무레로치.
1: 아, 뭐시 무슨사 무시다 레시 그러베 아. 메즈 알아제아디. 무 섭접도 직불이. 세베 순지시로.
0: 무 상자 잡지. 무면 초학 디스게 없지.
1: 야, 소아기에도 매 가로래. 니데 알아 힘이 되고. 니 니가 깔래 척듯이 시켜. 나 로연제 알아스도제 흘러시 대박 가로래.
0: 这个, 让卡的这公布多呢, 阿拉心不同这个是, 看我们不要是, 阿拉要我的这痛嘛是, 看他的人痛不过,
1: 卡里呢?
0: 没给不起嘛这, 我猜不住的,
1: 卡这我猜过来, 你能追求没? 一群这么松, 他的阿拉呢卡汉东特区,
0: 让这个痛的,
1: 哎呀, 你让这个这边, 没动的这吧, 哟, 哎,英华话清楚,婆婆的呢,让若不借起楼嘛,借不起,但借不下不理,今晚明那么起,开开嘛,谢不赢呢,那么是的,孙女儿呗。

0: 이화, 대수다. 로마리, 대수다지.
1: 교시, 교시. 교수, 교.
0: 자, 나 레오로지. 나 보모 시시니 샤유. 상게 라고자 사드메 봐. 밀어, 권다 슬러부르 봐. 디, 미미 주리라. 나도 장상기 직수리. 야, 줘.
1: 아, 줘지.
0: 뒤를 묵지. 겹을 산도 주리 샤브리. 다리 있는 일 알라 마잖아. 영혼 없어.
1: 잔욕도게. 지. 보모, 디 제 슈니 여르베. 슈아 야무스 무도 슈로. 이화.
0: 랑가 주요. 네 부구지도 랑가 가자 같이 가. 보려주.
2: 정원샤. 양보고 니 입에.
1: 샤이다.
2: 길에 커도 쇠쇼. 계속 보고 더 많이 벌어 충수나. 봉에다 내가 뭐 마셔 닥주기. 야식 말이 줘.
0: 아저, 야 아저라라, 지시재유, 좋아. 나도 나도 육소.
1: 아무런 뜻이, 넘지보도 联络 톱치기.
3: 맞지, 인화 라이킹 매바 하쿠이 쿠이 더 높아나다 진지하지가. 아, 레버 쓸스시다. 랑가 바바 뜨다. 레브 실탁 주시. 강라 바부르 차가 집에 모도 레브 양 실탁 주여다. 워시 야메너 바바 주스드나스게.
1: 고마지. 바베 기젠든스 나스네 아이 규치어리.
3: 지. 체너 롭치 리제 마담제 가지가 랑가 바베지다. 가르사 체메 롭치 리제 등이 있어도와.
1: 예 바부 송라 뒤뒤 되게. 돈도 다스르 차가지.
3: 지.
4: 소라 뒤도 같이 샷어. 남다가 디토르다.
1: 그들로 렙지.
4: 가리. 나가 파르겔 직시야 같이. 어. 그다음에 하지.
1: 디제데 저와 봐봐.
3: 계속 나 거대지 같이 가.
5: 아자. 아자랑 제나. 밥은 얘가 나라. 단도 같이 오래라.
1: 얘 같이 봐.
0: 나화. 디에도 되게 수수하려다.
1: 바베 깨든기 야 규규규 교수교
5: 하 바바
0: 요 야 비가 난데 네 계속 쉬이다 더도 녀를 안 가시다 소프트 근데 소소 주시
1: 지샤 다 시험하시 콘즈 상마상 보고 총조르다 보고 잘 유컨도 치기 보고 바바 잡아두게
6: 아메 셰브 다크리 네로 김자 셰스 맵든지 나서 챔부 다크랍 챵브리 다 많이 내 용도게
1: 다 티샤
0: 용아 용아 용아 예 셰스 예 양자 셰이 정자보 라 충내 타보도 많이 몰락시 마참치 니 나르 10분요 시키지 건주머 주 처워리 빠르게보다 랑게 칩챤에 건을 그래
6: 규제리 르무르 봐
0: 르무다 락시 제비나 락시 흑그리 라소레나 그저 수입래. 간이스나 란 락시 야구주에서 채브리. 락 락시 수입 없죠. 아, 상문이의 주제 쇼부르 봐. 라마주비나 락시 들의 싱그르베 아. 시에모도랑 평토하의 맵들의 차오리.
5: 저저 르무지야 가비 열대. 싱소 제주니에도 바브라서 봐.
0: 락하 먹쉬리, 당뇨. 니에 타가리가 담불세. 용아, 쟤니에 란 치고. 파리 시비나 사야 여르베야. 추 시비나 동양 여르베. 쟤는 카르고 좀. 이화, 랑도다. 루프준의 작세장. 포모테이프도 랑게 장난 용서입니다. 증샤마 담 수요. 딩웨이너 불라구자 멤버도 포모 라구자 말이. 다들 포모래 라구자 랑원에 전부 차도와. 예 계속 양자 시이. 락시 야구 장지 신소 최고레스.
5: 네, 신소 야구 역시 바보라 명단了. 신소 뭐더 내봐. 아주 상매 신소 재비는 또 어디 신세 낙시.
0: 소로쇼.

0: 후이 찬스게 배시고 나드네 카체야오지 떡게 라이너
1: 랑에가 약수 측이 아라디 라브디네 그제레 야
0: 가지
1: 그시니 책스 스토미 드림만 못했지 장게 추지메 봐
0: 추스지 누제 장치리디 아라나 반타제 다초 냥토요 마시 디샤 다 교스통
1: 좀 제도 저거디 다가라 비치라 장치 동안 감다 실랑게
0: 가시
1: 딜레 고쇼 응어 저거 통다가 신혈치기
0: 가리 야 교사 앞집에
1: 디 고르셰드가 나 룽랑 요얘기

0: yuzun shibani, sanay yulun sosu sashi ta namshi ki zhengshin da dunay chubi nai ki sabin tila sikiyo. Penchon ki yuzun la yina, ji chanay, sabab mawe shirgui ki yuzun ta sabab tobyo nukui ki yuzun yu pamasi. Tadun tila shibde yuwa yang mongi. Yuzun la dajye shimchu shibani, nai ki tenle kumbe tongwe tseri ki sedab kajin shikiyo. Tendile zena, penchon ki yuzun shimchu ko cheti nanshi yuwebe,
1: 天界里是哪一把手大瓦天柱不拉尼和人中中行着千日看起年纪千载日记千万言行空气监狱四周的乌云塔中国罗道罗措所瓦起来乌云天看起主人选把所记图片样写行空气龙王忙为人人中的预算通过出土塔年岁军军所被行住的强烈能玩中这三个特别把马赛
2: Bülü年纪,所谓拉在了,也可不准备,千年三度的当晚也特别。空气预算聚聚了,是就来聚太了,心中能的,平常的行列,参战间的聚聚了,来给千步,飘荡,飘行聚。那不能给公安撒,他第一个来参加了,学的个来是说呢,你,罗,聚不对,咱们的南里啊,平常预算里啊, 大家家的大家差不多这个人也不让别落中这边够了呀那北京的钱那给了那边忙不接触那困难中啊就所叫那边居住那里啊那个去托嘛那边中个预算里啊大家家中别人恰下边那边的那那最边中的对边预算的长的松动啊给咱们学的 계주경에로리아 내가 통화하되 아니 집착수에 가르 정서 스스로는 변종은 내게 유술이야 딱제자 정서 유술을 딱제자되니 미유조 가르 스스로는 안주 내 스튜잠바 용자 변종은 내를 쓰기요래 이베이날에 변종은 내디 사토비 내 변은 의리도비 내 시즈도비 내다 삼마비 내 공고 참도도비 내도 개발 가르도 개발 요래요 말해 kheba yuni kheba zo kare di dakche chaya di kya chenpo chil tsir gumze kare sasu yusun di ngari yusun nanja, chamdi yusun nanja penchungu yusun gara ruwa di lotongda dume nali ya sachi daga nye deb susa yusun di ge seshe gewe di kare sasu kore susu na o lotongda di nali ya chambo di risha sasu yusun sasu na yudi ya zor gube sun dirwa an dakche chaya yunba ni an sheche mangpo chi xin yungu to
3: 你就这样说,气松安说,你不打得不赢别人,你的杀鸡参修得不赢别人,你肯定是得不到,你预算过多的时间来过多,接上你来当过的预算的大姐姐姐,但是大姐姐忙过这预算偏钱不就是大姐姐就这样吧,短程做的个人预算是说,偏重预算了,养一万多,预算拿落了一万的个人都是先努力开发多,别人下手个人,努力个人。 샤쇼그네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내다 직접이 망체 참도 큘려 내 카시지 등산에 저는 소아세야라 소시세야라 아니 소프스야라 내리지 빠고 요대도 갸나 내다 좋아도 딘트럭 내디 아니 열로장고 교고기 내 야 자중을 토했네 즉 렉뒤 잠리 예와 차샤비네 내 샤쇼 내다 노쇼네 샤쇼 내디 공부 소아 지 공부다 지금 지금 참도네 노쇼고 내디네 다 좋으디 내디 열로장고 교고를 해요 제가 내일 벤중게 내일이야 직내 갸나게 내다 멘자웨 믹스에게 캐주 예배 맞아 뒤지 용래 벤중 내 캐주 예배 맞아 야 벤중 랑게 내디 나로를 예와치니 아니 디 개바딘데도 개바 디양 안 저다 지인 수준에 딱지 14배도는 나 제제 중대비지 디 용자리에 비구 디 쇼구 디 쇼네 벤중 내가 예와 되네 직 세제 망보지 니니 디야 어느 촌도 망보지려 개단지 다 쉬스 디하고 좋은 사실이 지단 제수는 용자다 처음에 캘리야 차 띵어서 내가 당보디기 디 나로네 직 높초 크고 내 직 시즈 응어리 더비 내 더비 가레스선 속도 진주인 봐 양 직 양수인 봐 양수선 가르스 거르스선 뒤주 격진아 미토야 이 봐 뒤주 망고 고음이 봐 미야다 나부인 봐 야 주도디 상부여 봐 주도 춘도디 망체 원부인 봐 다 샤쇼 크고 내 가르스 속도 첨부인 봐 속부디엔 경부인 봐 차부인 봐 동안데 디야 아니 민주정 봐 카부인 봐 지기 야 민배 교리나 뒤주 정상 고고여 봐 춘도디 망체와 아니 내나이 봐 다 디도네 녜 참만 가르쳐서서네 지기 데르게스 내나데 서구 지리미쇼 메버지다 내나고디 지 사지 지주보지리 미세임디 너스 내나데 변종 사지 용르다고 부여시 디 신도 카마와 쿠리아 유순기네 제 망여시 딘데스르샤 지난 레가 당부디 유순이야 딱제제 유순의 예와치 유순의 리 예와치제 아 유순의 시제 토네 양갸르 엠반 마오리아 네데솔 근데스여도 딘데제리아 아니 니시도 니죠 딘예 레가 당부디
1: 시리디 외랑 디니 초 로즈 민구 디니 슈로
0: 原生人民的话啦，当前行政七八年，平常人忙完班，拿了双脚七八趟，平常人行李比较多的，前往开心西部去了。白居云龙卡给原生人民的话，最多当伢子七八年，跟到我顶住了当空给两张船，团年点呗，吃了开心西部去了。但来个你不得，开始说呢。 아니 유순이야 아니 냐차자다 유순이 양자르 딱제자데 진네 나 봄람 로베 겁리야 유순이야 딱제자지 구급 정부로 다디 개부상보이 니부디 땅에 게라샤니게 까나브리 다 다디 유순이야 딱제디 양자 고주그리스 베네 게라엘 샤샤미 아츠 커카스제제 다 기거진베 지게 레드 쳔보치 변종리야다 양결 딱제체 고도스 디나 자지신지 서시지 캬바지 지지 윤군도 남시 가스치톨 딱제 나네 디나네 안 두릴이야 딱제 양결 나야 팅니부데 나도 잡아 안 게라게 잘해디 우치기요 우치니 디나네 안 내가 두릅지야 유순리야 양결지 추두지야디 잘해디 안 게라게 만나서 제상에 다디 예 딱제제야디 단지 판을 차시하는 게라 그 추수 민백을 차시한 대외견 내거든 자침부지다 디날려 믹스에 그린다 유업절 지그유 제상 안 쓰니 아니 유순 추도도 그네 고조 그래서 녀돈 줄고 내 제 녀돈 이슈 접시 잠지 발이야 아니 추도 고조 뒤 난도 하도 아니 장니기 다 레로 초배나 좀이나 안론조 남게 더 차샤비면 다 양갸 아니 정조 제리신 규네 윤루 제리신 정조 제리신 치네 아니 추도 제요 내 추도 제네 데르케스 안 줄라 봐네 다 녀돈 죽갸지 예매지 조소 디 존이 다제젠 안디 미세그 뉴비인 교치리샤 안디 나네야 안에 네카시 차샤다 지다 제손 안에 다 돈돌로 카시 두루 맞아 비면 안에도 돌아 죽고도 디데 진교 네다 지그 그때 미스간 송겹제 토소 안에 먼저 양자 뒤셔베디 네데 가르켜 줘요선 땅아서 뭐마 제동국 경업중 하다네 제 뒤셔베 팀당부 네데 거를 가르했어선 종카게 서구 미슈 지금 민도 변의 성르 종을 네게제 요래 순족 종을 네게제 요래 미슈지 성르 종기 종조 수수 네 민민도 제가 드린 건 양자 두두 잡아 네 민다 제바 롱보다 제바 종조 수수다 제바 네 수수 랑고에서 답세 아니 가장다 제바 민부이다 제바 제제 은 직수 딩어주 단데 직수 심부이 은디 은 레가디 찍네 내가 심주 토리야 당한테 직 레가도 제토부다 개부상 보죠 니네야 레가 디야 은 게라샤니에다 직 코라 마셰 공리야 은 직 난제 다 레가디 지수 순조 뭐 대외냐 직 개치부 린단유바 양지 랍친지 지금 딘데 제제 아니 부든 거 저 아니 내려 추도 제제 양갸라 아니 내게 유슬이야 도롭제비 다 제제 데르케스 먼저 초보들에다 먼저 유슨 그제 열어서 유슨 지르다 제소네 아니 시도 숨겨 잠시다 시도 쉽게 말씀 되지 응아줄라 봐요 뒤에 응아줄 손조선 더 뒤에 아니 저게 내가 첨부지야 지금 마음배 아니 변종은 내 사소 유순 딱지 유순의 난에 지금 믹스해제 미리 룬캄로 코 야는 믹스에게 넘실이야 고리 제토바 얀 지금 내 나설로 고생 제토바 얀의 법 토비바 얀의 지금 넘실 부교다 저와 제토바 라소베 내가 시지 망부진 이야기다 멍시 교수라는 디지털 제토를 제사 내가 니부디 정년원의 차샤빈이 유순이야 녀사차디 디지털 제손 당한수 룬주 종료야 조샤베디 아니 베디 디지털 제손은 계지 장가 토내지네 내 아니 치 야채와 치 뿌그다바 치 지금 채단 대비 내가 아니 순서 녀사차 제고 디야 아니 오늘 지금 룬주 종고 종부 지금 미마 시슌게 아니 지금 토나나제 갑교 숙치나제 종소 딩은서 내가디 니부디 유순리야 딱지자 유순리야 녀사자지
1: 시리디 외랑 디니초 로드비 인구 디니 슈로 현존 시리
2: Gendawa tindu lagi lo mangwe rin sakwe sosyo yusun la takje simjo nawa juu ne. Sadyo sashi dan namshi gyundo la chanbe buu lekbe ne sape nanshin juu. Kwanga tunye jingburu cengri takje nangwe gyurim le. Yusun la simjo cheba ni penjong gi single kongbe donwa tan juri gi tunbo panu yongwe le dun kezin shikinba raju chung juu.
0: Ta, tunda sumbu de cha shab na karchi uro sosyo na rangi bumram lobe goblu ya 아니 네디 넘시다 근데 스균도 주고도 네디 지금 장외 살려 근데 스탑고도 다야디 아니 본나고 뒤뒤 잡아 로브존 집에 난된 된생 찍세 제사 아니 치송아 소로니 게라게 샤니에다 아니 장가다 군네디 아니 야부치쇼스 군네디 아니 지금 마음보 차샤비면 아니 대수자 조절을 결국 요래 군네디 아니 단데 갸춘주 인보 능중 쇼대비는 레 콜다제 제비는 믹스에 뉴 통고를 스카나서 급뒤뒤 인비는 군내대래 대장기 가신스네 자 매버스네 자 대장기 도나메 능이 차샤비는 다 지금 여들레 대해서 직접 난 얘기게 무슨 다 이내야 진내 야라 쇼메베 급다 니네 차선 데르케스 양자라 롭존지 제유 다제지 제조 봐 오늘 전에 들레가 들럽쳐비 봐 제사 예레가 숨부디 군이 소비 돌려 레가 지르게 다 간서 단데 차샤비니 초비 사도 학도도 변중 조르 교베 사지 되면 탄잠 서구 엔 탄잠기 지금 유론 송교업 태려 뉴부침부여를 개칸 정신여를 제사 간서 변중을 차샤비니 선주 튕기 둘이 튕기 조 간려 딜레 개체지가로서 쿠리우 송교 쿠리우랴 뇌게메 제사 간서 괴내디 차샤비니 지네 둘이 튕기 니네 둘이 튕기게 쇼려야 쿠리우 송교 신난가 쿠리우 송교 신난 딱지 자데 냠도 내도고요 제사 디 레그드 미세지엔지레 미세지엔지 손사 지네 차샤는 군내 정신일 차샤브나레 정신일 차샤비빈나레 지게 법토요레 주체요레 마시데르게스 미망부지 군내스 주자바디 조르베 디 군주르베 디네 아이 스기요레 주법 내다 개발제 망부토네 군내를 개주침부요레 제사 니레르니부디 군내 소비텔이야 아니 레그지요 디야 아니 지네 데르케세 개거괴 아니 지게 미유 저와 되셔도다 튼바 니네 차샤비나 디야 정니게다 치가베 레가지 숨분네 차샤는 조디 게라샤니게다 미스칸의 지쇼 레그디 진탄유 레그디 아니 개침부 인스제제 나샤사 군의 소비톨티 지기유 군의 소비디야 진네 사마부 살레 답사야랴 내나즈 개르요레 디고송지야 디죄야 사토보 답스는 공고 택수마 쇠바 아니 시주고요레 디소비지야 디니 조르교베토네 아니 군엘야 디지기유 직내정이기 치가벨레가 충두내지 진두벨레가서는 아니 기겐지 진두제네 아니 다 조오데 데르케세 도서시다 시엔데 두선바 지르당 제소네 나저부치 킬생의 명답 저버시지 지게 마신 신도 대시에대야지 이내에 지 균대로 롭주 집에 균날랴 롭주 소견자랴 아니 도나 지게 유 단대패래 지 정이 초변날에 용대배 부부도서 차샤들래 소견제대 참아 지게 다 심줄로 뭐 퇴마 퇴매 맞아 대르게서 야 가시지 갸날이야 봉람 로고 요 로베 규딤날에 내가 심주다 제레 토네 지 체지 토부스네 딘데르 지구 제사 내가 시부드 가레서선 미니스터 교지야 네 딱바 문제딘데 지구 남자 망고는 것도 개겁네 추고리나 뇌야도 롭종리나 조야도 가르간사 임베이날에 띵모에서 진행날에 미 세다 대바 심바 시지디양 콩도 취와 딘데가 미메베네 신뢰야 게 조야 민도 데르케세 신뢰데 니 고노 쉐베 조자 아마직다 딘데 자원이네 마레 디 체리 남네 조고요 직베 슝노 돈네 조고요 제사 아네 니 딱바딘데 코르데요 오다 나더부디 롱부 신베레 샤나다 페지 라요더부지리 ni xin zi, yin da dhari dhe lan dhe xie dhe longbu dhe le mi nyung zha xin yin nyung zha san da nga dhe wuz dhuyan cha wuri di nga cè xì to zha ba nga xì zi king gi yang ba di ma ri nga dhe wu dhe li dhu zha ba longbu dhe le da xin dhe min nyung zha bhe gyun ri jie san ngu ne xin dhe min so gyun chi gu gui si nye di jie jie lup zhu so gyun jie le bhe zhun chi gu yu da jie ga la gan zang gui ni bu tun su 가시 견나리 게야 중소 가시 봄람 로그유 가시 심줄로모 튼소 지르당 제소네 레르데 지게 제부 가라 가서 튼네 제스나 신데미 너소 견자디 이냐 정일 제베 지게 구베 랭게지다 예유 참마 슈구유다 미소 견 제구도 락세 신구도 랍자 조구도 럽조 제구도 시지 장구도스 dhargyese chechingchega dhujudele shichi kanchasina chayadu zode shiyaga ene dhishkukis kuryo jida jik shiye nye de, jya nye de le gochi nye rgu dhasa nye jiga 마전 전도 이제 지금 예 은참으로 좀 지시오 제제 제산 지금 있는 소경자도 이 예래가 지기 안에 된제 십수지 제산이 공을 수입 신도 안에 지 유순례 딱제지야 유순례 냐사지야 안에 군내 소비지야 민 소경자도 예래가 조지예 안에 디토리아 마당와 마신 망부 두라는 노브추 망부 요래 안에 예수 견주다 지게 닥세나로나 갑교나로나 쇼 인스 드린 게 지지게 난도에도 슈사소 터지치
2: 스마링게 캥디 변전기 유수 심주 거기 난도 주스 레전즈메 나무드네 변전기 몸베 내기 피기 세베 지디 능기니 진나요 쇼
3: 地堂的女别错几堂今年社区你也跑了不远今年社区你没他们这堂跑你不远社洞路群 장아라토난 로튠맨주 지니서구루 문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오반 송종창

팅도기 콜티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조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중위에 면제 제약의 고급 쇼스 제자 콘주 김자 망고를 동의 쇼스기 아 딱히 생한 중 가스니 면제도 좀 이봐 시에나 좀 더 귀신 바라 니세 주는 드그레라 지리리고기 사자 면제 뉴시 쳔바라 니세 주네 드그레
1: 명아르 규시 대다 제외 더유 니젠베 면제 좀 쇼베 니베 왕기 유티 십주 쳔베 공도 십제 지미 이머시
2: 간수능균 차도니 미세 편의 유스야탕 미베 상초 인스야기 맹히의 격딘지 망부지 통유요시 카지게 직체비는 폐미용암 삼지 아니미의 딘지지 요요시 당원은 미세 편의 유스야탕 미베 상초 인스야기 맹히의 큰지 다시 지구구요나 간수의 비진 롭친 수리 지초 지부 롭린기 기겐 침호 왕유라기 공주지 세난도
0: 난주 남규니 나디 면제 컨텐츠에 쓰기요리 난주 망조라야 남규 나나사사 중류 다 강교 제도는 삼제 매사대 지리아 편의 퇴로지는 승부요리 이내 천대기 매 컨텐츠 이내 개 룩든지 메뉴 퇴하기 뒤지지요 사대지기 뉴바 퇴식 말이 면제 편의라 체력기 위해 킬린 제야 대 인습을 찍 말아 킬린 딘데 제야기 매디 난주 이지 제야 요 말이
2: 난수의 교된 티나 头月年间比四十堂跟你并起的免提三千那是超级要求是偏不喜不多是温州钱他能看几个四十以内集中起不堂杨梅呢觉得钱钱明显大的呀免足个要性免提的三百呢俺随七所地堂的呀宁个堂那是肯定越是不行的秋天天水顶别人心肯定是大些几个月呢俺随母体电网越来越工作级三难的
0: 中路一面的呢，农村一面就是呢，每个人娃儿跟到了就去，小学的，你这边全部说是不是？很大的副作用。哈巴都明星不大，起码女士的，他能说说呀，给伊呢人家要的。中路面的都呢，农村一面的最那个，同样交不要的，满足个三百天是免费，交到其他节日也是不要的。杨姐妹呢，偏女明星经济面积里面他们是不要的，伊呢有的面的是呢，那边请不的。 俺最面看待起伊呢，别的偏女也不起伊呢，廿八度，结果面子得亏钱把它拖回交钱，学习，面子拖回来也，拖过来。俺最结果面子得亏就去查证呢，结果面子得亏就去交钱，准备停顿面子，有这个名单，凭着学习多给的。其实查证呢，他说最慢都呢，面子提出了十多钱，两个钱不要的。他都是危险。
2: 哈巴都大家忽略这几条路的了，秋天开几个老冷的呀，这里。一年天顶最热哇，七度的热嘛嘞。忙不起的秋天的控制热，生不热嘞。接着能用俺就，这种忙不起的呀，我得热嘞。
3: 为什么总？
2: 大个啷个嘞？提前去秋天地区，俺村民看起的，那不看着茶几穷的三百，热哇的呀，几千。免费专门拿出天气前的装起，那把呀，过个冬个月薪。 免费专门提前去，那是茶几用具差不多呀，那是索亚去，你个要心。免费专门中间提前去吃酒的呀，请给吃不碰硬心。切记，第二请过学习了，那是订酒堂免四个月皮呢，廿八度餐厅去免费参加堂，这些年四个天开心不行。康银需不行呢？米少人情送上，能穷堂吃的早晚的，等你个买心。什么天气？天地的晴，秋山他个消息。
4: 听见给体外满会，听不到细节，听到一个呢，就是真的给听不到讯息给对难受。听见小点结果。调度多变区域行不行？来往东的云南，过过水水都一个地方。过来南个集中，抗边南区域表面。女秀有个，透过几十秒，两度年来。头上家伙大，投资吸收吃我早晚的都对。
5: 原点几面听不进去的人，就把店名先对着写吧，进不去。你好，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6: 你好，全线信号收音机，听见你进行全线分钟间站，对吧？根据学。